0: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2: 오,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3: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3: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2: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 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전병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4: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5: 지금 사장님 저 어디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eon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3: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예, 이뤘습니다.
2: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도와주실 거죠?
3: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2: 네. 예.

0: 이대명관은 대표님이야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관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2: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3: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Jeongup,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4: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3: 도한 청명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명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0: 예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 우렁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이 바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1: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2: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2: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0: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4: In a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0: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 Tian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I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1: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당신이 급제하였소. 아싸 놀자.
2: 오, 오, 와, 좋다.

0: 일단 소장님 네. 기다렸잖아요.
1: 진짜 반가워요. 진짜.
2: 아, 진짜요.
0: 제가 소장님을 기다린 이유가 네. 바로 놀고 먹기에 진수 아니십니까, 소장님?
2: 아, 진수라 할 것까지보다는 네. 그냥 놀고 먹기에 수괴.
1: 수괴.
2: 놀고 먹는 데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0: 그러니까요.
2: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이 좀 있어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비법 좀 알려주시죠.
2: 놀고 먹기가 굉장히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0: 여기가요?
2: 네. 문경의 이름 뜻 아세요?
0: 문경 이게 문자가 그 문문자 아닌가요?
2: 아니요. 보통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들을 문자.
0: 들을 문.
2: 네. 경자는 네. 경사경.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네.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영남대로의 아주 중요한 길목. 그래서 문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나게 놀아주는, 왜냐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급제하였어. 과거 보고 돌아오다가 네. 급제 발병을 한 거야. 네. 아싸, 놀자. 네.
0: 그래서 이곳이.
2: 네. 이쪽 산 정에 올라오니까 막 사방팔방 360도 와. 파노라마로 풍경이
0: 약간 어라운드 뷰 같아요.
2: 그죠?
0: 아,
2: 게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단산 전망대 올라가면 네. 이 백두대간과 소백산 줄기가 만나는 이 풍경을 한눈에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산 전망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문경의 놀고 먹기 명소 중에 놀기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놀고 먹기는 네. 피크닉이에요. 여기 테이블.
0: 아, 그렇죠. 테이블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2: 이게 왜 피크닉이냐면 네. 일단 테이블 피크닉. 네. 잘 안 나온다.
0: 안 나오네.
2: 잘 안 나온다.
0: 네, 잠깐만요.
2: 이야. 네. 이거는 없다 치고 네. 우리 꼭 테이블이 있어야 되나?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2: 아, 있어야 돼.
0: 네. 이거 이게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거?
2: 자, 이거 빨리 피크닉. 자, 그다음에 이불 피크닉.
0: 빨리 피크닉.
2: 이불 피크닉. 네. 그다음에 나는 그 문경 시내가 보이는 와. 이쪽에다가 빨리 네. 피크닉. 야, 으아, 짠. 그리고 테이블로 네, 고정을
0: 시키고 있을게요. 날아갈 네. 수도 있으니까
2: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테이블로 고정 시키고.
0: 좋다.
2: 이거 고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0: 사람.
2: 그냥 앉으면 사람이 앉으면 돼.
0: 앉으면 돼요.
2: 야, 설마 이걸 날리겠어? 다 준비를 해왔어요. 식기.
0: 오, 식기도 있어요.
2: 식기. 네. 식기.
0: 야, 제대로 가져오셨다.
2: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 네.
2: 야, 이렇게. 짠!
0: 이게 뭐예요?
2: 우유가 있어요.
0: 이게 뭐예요?
2: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0: 오. 오.
2: 그 다음에, 문경의 특산물 아세요?
0: 일단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거정석으로 먹인 약돌돼지, 약돌하루.
2: 그건 알기 힘든데.
0: 아유, 와, 문경 몇 번 왔었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문경 오미자 쫀득이.
0: 이야.
2: 짠.
0: 와, 쫀득이
2: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네. 오미자.
0: 그렇죠.
2: 문경이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문경 사과가 그렇게
0: 맛있어요. 문경 진짜 사과. 맛있어요. 이거 딱 지금 여름 사과네.
2: 네. 여름 사과. 아. 백설공주야 이걸 먹고.
0: 아.
2: 이거는 사과로 만든 간식이에요.
0: 사과로 만든 간식.
2: 네.
0: 애플
2: 파이죠.
0: 애플 파이. 네.
2: 문경 사과가 여기가 고산 그러니까 고원지대에다가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0: 브릭스가 높은 거죠.
2: 네네.
0: 아, 아니 배워 한번 물어볼까 한번.
2: 그러니까.
0: 야, 아 소리가 그냥 애플 짠이라도 네. 한번 짠. 야. 와.
2: 오. 달죠.
0: 네.
2: 오. 어? 무슨 컴퓨터 회사 같지 않아요?
0: 어? 어 약간 저희랑 비슷하신데?
2: 어, 이번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는 이게 또 문경이 자랑하는 네. 애플 그 사과로 만든 네. 애플파이.
0: 아이고 깻잎이에요.
2: 그래서 사과잼이 들어있어요.
0: 커피에 딱이네요.
2: 아, 오미자
0: 하나 드시죠.
2: 문경이 또 자랑하는
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경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문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2: 네.
0: 그처럼 이렇게 급제하면 이거 알죠? 어? 관.
2: 그러니까.
0: 네, 이렇게 자원 급제해가지고 이렇게.
2: 근데 네. 나는 그렇게 하면
0: 네.
2: 벌레 같아. 여름에 노는 멜짱이 있잖아. 야, 개미야, 너 일하니?
0: 근데 오미자 맛이 나요.
2: 그렇죠. 오미자 액을 넣어가지고 적셔갖고
0: 달고, 시고, 쓰고,
2: 짜고.
0: 떨고, 짜고. 그래서 오미자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산 줄기줄기에 구름들이 다 걸쳐 있잖아요.
2: 그렇죠.
0: 구름도 쉬고 간다는.
2: 그렇죠.
0: 아. 아 근데 소장님, 근데 도대체 왜 피크닉 장소를 이곳을 이렇게 정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2: 좀 있으면 네. 여기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일 또 무언가가 나타나요.
0: 여기 이곳에요?
2: 네.
0: 뭐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나.
2: 새는 빨갛거나 파랗지 않잖아요.
0: 그렇죠. 검은색.
2: 나타나요. 패러글라이더들이 나타납니다.

0: 아.
1: 여기서.
2: 네. 나 가서.
0: 아, 앞에 있네요.
2: 특히 오늘 같이 지금 바람 네. 이 정도 불면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탈 수가 있어요. 아, 아이, 저는 뭐 사실 네. 네. 껌이지 뭐 원래 스카이다이버예요. 사실 평소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0: 사진 이런 게 있어요?
2: 어우 사진 내가 다 내가 네. 갖고 있지. 다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요. 내가. 지상에 발이 다 있으면 불안해요 오히려.
0: 그러면 올라온 김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2: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먼저 딱 지도를 해줄 테니까 딱 뛰는 자세를 보고 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뒤에 내가 얼마 잘 뛰나.
0: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0: 이야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2: 아 이거 프로 냄새가 쫙 나시네요.
0: 안전하죠?
3: 네, 오늘 뭐 비행하기는 날씨는 아주 네. 네. 바람도 좋고
2: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네. 저야 뭐 프로인데
0: 지도보다도 네. 타다가 무서워서 바지에 지도를 그릴 것 같아요.

0: 바람이 오늘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이륙하실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리세요 그러면 두 발이 땅에서 완전히 뜰 때까지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열심히 달려주셔야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륙이 되거든요.
1: 야, 아니 원래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한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앞에 서면은 좀 뭔지 모를 용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멋있게 한번 또 창공을 하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2: 김성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우석 소장님, 제 뒤를 이어서 잘 따라오세요.
2: 아, 바로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봐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3: 바로 가요?
4: 네.
1: 아, 네.
4: 바로 가볼까요?
1: 네.
2: 오우!
1: 야!
4: 빨리 돼, 빨리
3: 돼. 오! 오! 오! 오! 오우! 와, 좋다.

0: 와, 오, 오, 오, 와. 저희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저 잘못하면 잡혀가요. 네. 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0: 네, 지금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2: 아, 날씨 좋고 파도도 좋죠?
0: 네네.
3: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0: 어, 사장님! 와! 와, 여기, 수장님, 여기. 아니, 잠깐만. 수장님 얼굴이 아닌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수장님, 어디 계세요? 수장님 얼굴 아닌데요?
3: 땅에서 만나요! 나는 차로 앞질러 가야지.
0: 아니 뭐예요 진짜 저만 내보내고 왜 소장님이 안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근데 진짜 타셨으면 진짜 좋으셨을 텐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3: 잘 누리고 오세요. 전 밑에서 레드 카펫 펴놓고 기다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밑에서 만나요. 와, 뒤를 이렇게 좀 더 앉으니까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탄 기분이네요. 우, 좋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이거 타니까 노래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우와 우와 우. 오, 오, 우와 오, 오, 오, 우와. 야, 상륙합니다. 상륙. 우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최고.
1: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네 정말. 아 뭐 뒤따라 오신다더니 뭐 내려오지도 않고. 아 위에 보니까 또 PD님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아니 레드카펫도 어디 갔어? 그나저나 레드카펫. 아 배신자. 아 정말. 아 뭐예요 따라오신다면서.
2: 아, 그랬는데 내가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좀 받는 사이에 네. 다른 PD님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한 거지 내가.
1: 거짓말하지 마세요.
2: 아니 아. 무슨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 내가.
1: 아니 무슨 뭐 뛰기 전에는 뭐 스카이다이빙하고 뭐하고 말씀하셨다가.
2: 땅에 있는 게 더 안 익숙한 사람이에요.
1: 아니 그나저나 네. 레드카펫 어디 갔어요?
2: 갔는데 파란색밖에 없대. 그래서 네. 아, 자 어때요? 근데 재밌었죠?
1: 오늘은 바람도 좋고 네, 네. 딱 튀면서 딱 뛰었는데 네. 와, 한 마리 새가 된 것처럼 정말
2: 그러니까
1: 창공을 딱 이렇게 날면서
2: 딱 보니까 네. 잘 나풀나풀 날아다니더라고.
1: 그러고 나서 네. 딱 밑을 내려보는데 네. 여기 지금 마을 있잖아요. 네. 마을부터 해서 저기 산까지 딱 보이면서 네. 마치 바람은 나인 거, 바람과 내가
2: 시적이다.
1: 약간 모랄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2: 제가 안 뛰려고 네. 한 건 아니고 제가 네. 안 타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안 타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어떤 거예요?
2: 추위 가을
1: 그래, 가을 그리고
2: 가르마 이런 건 탄다니까 원래. 아 네, 낙하산 잘 타요.
1: 한번 다시 한번 올라가실래요?
2: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갑시다.
1: 올라가야죠.

0: 우리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네. 아 바로 앞에 선비의 상 딱 동상이 딱 있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옛길이고 네. 선비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선비들이 과거 이제 부임을 위해서 네. 아니면 때론 과거를 보기 위해 이 길을 다 건넜습니다.

0: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뭔가 둥그런 모양이 이렇게 뻘 튀어나오는데.
1: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방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선비들이 이곳을 다 넘어다녔다는 거죠. 오~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0: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뭐 후렁불에서 뭐 동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기 선비의 모습이 나오죠.
1: 뭐 여기 뭐 있어요. 문운에 바람 불면 보리 물결 장관이고
0: 보리 타자라는 무렵
1: 그 자리에 모를 싣네. 배추는 눈 속에서 새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섣달의 솜털이 노랗다네.
0: 예전에 또 정책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천하의 대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아리켜주고 하는 거죠.
1: 네.
0: 뒤쪽으로 다시 보시면 관직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예를 들어 한글관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선비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 율곡 이 선생님께서
1: 5천 원의 주인공.
0: 네네. 아. 소중한 인재들 조정에 다 모였으니 그 누가 초야에서 늙으려드나. 보잘것없는 이 신아 곤궁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낡은 책들을 골똘히 뒤적여왔네. 선비들이 예전에 뭐 무능하고 뭐 책만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놀고 먹기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곳이죠?
0: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괴나리 보찜.
1: 괴나리 보찜.
0: 예, 그거를 딱 열어보면 아 선비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는 게 늘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약간 막 그
0: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그러니까 그 술 담는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옛길 중간에 있습니다.
1: 야 선비들의 정말 그 주머니를 털 수 있는.
0: 네네. 선비 여러분.
1: 네.
0: 불신검문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초등학교 때 소풍에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0: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The company's Tunbio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u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1: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도로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0: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2: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3: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3: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2: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3: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래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0: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Tunbi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4: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5: 지금 사장님 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0: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Tunbi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2: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3: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3: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네. 예. 이대명관은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관은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바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좀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0: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6: 한스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7: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맹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6: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량,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nuruk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8: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6: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9: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Hunt'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9: 당사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8: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The products of Hunt'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7: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6: Hunt'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 Changk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ed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키오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BIGAR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offe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필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y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그러하면 셋째, 사랑하는 막내 코딜리어야, 너는 어찌 말이 없느냐? 어이 그리 수심이 가득한고, 무엇을 보느냐? 뭐가 있느냐?
1: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흘러가 버렸어요.
0: 무엇이?
1: 아무것도 아닌 것이.

0: 우리 셋째가 가을을 타는 모양이.
1: 왜 이러기는 외롭지요. 코딜리어 공주님, 그 너무 마담한 마옵시고요. 소신이 공주님 사주팔자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 별자리를 찬찬히 헤아려보건대 본디 관 없는 공주님 사주에 올해에는 그 없던 관이 아쉽던 그 관이 대운에도 세운에도 겹쳐가지고 설라 그것도 정관으로다가 떡하니 들어서 싸우니 인물 좋고 자애롭고 큰 배필을 맞이하실 운세라. 하오나 올해도 어물어물 넘기시오면 앞으로는 연분을 기약하기 어렵네다. 통촉하여
2: 말해보렴무나.
3: 무엇을요?
2: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 네.
2: 내라. 그게 다냐? 더는 할 말이 없어.
3: 없습니다.
2: 없다.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코딜리어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내 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저 몇 마디의 말, 따뜻한 언약, 그 말들에 기대어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늙은 몸을 너에게 맡기고자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해보렴무나. 어서!
3: 신원은 불미하고

0: 코델리어. 너의 말이 진실하구나. 너의 말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역심이오.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말 믿은 일에 그 후에도 이 나라에 몸을 두어 내 눈에 띈다면 영률로 다스리리라!
1: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아는 그저 아닐 뿐 그 병을 거두소서.
0: 와라, 누구냐? 내 앞을 막는 자, 참하리라. 물러서라! 역적을 두둔하는 자 누구든 참하리라. 물러서라! 물러서라!
2: 어린 것의 마음이 어찌 그리 참혹한가? 연로가 거의 없으신 아버님 면전에서 만조백관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공주님을 응? 헌실장처럼 내치시다니. 그것도 하루아침에. 임금께서는 양위하여 도성을 떠나셨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하루아침에. 어찌 될 일인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 천변만화 인간 세상 산가지나 한번 뽑아보자.

0: 대용일세 대용이야. 그러나 신통하구나. 너무나도 신통하여 끔찍하구나. 에드먼드, 네가 한번 뽑아볼 테냐?
1: 아버님.
0: 왜 그리 놀래요?
1: 아닙니다.
0: 그게 뭐냐?
1: 예?
0: 뭔데 그리 급히 감추는 게야?
1: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이리 내라.
1: 아버님.
0: 근데 이 자식이 아까부터 자꾸...
1: 백장나으리.
0: 이놈아, 니놈이 그렇게 아버님 아버님 외워대지 않아도 니놈이 내 자식인 게야. 내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하느니라. 하룻밤 춘정을 못 이겨 잠깐 재미 좀 보았다가 평생 이렇게 수모를 당하며 살 줄 누가 알았던고.
1: 송구합니다, 나으리.
0: 무슨 편지야? 대관절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살라.
1: 실은 형님께서, 아니 에드거 도련님께서 보내신 것이온데.
0: 에드거가?
1: 그 내용이 너무도 너무도 참혹하여.
0: 참혹해?
1: 아니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 이것이 형님의, 아니 에드거 도련님의 진심이시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를 시험하시려는 뜻일 터.
0: 이 자식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이리네.
1: 용서하시옵소서. 차라리 이 편지를 품에 안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천하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참 아버님께, 아니 나으리께 보여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0: 이 자식이. 에드먼드, 이리 오지 못한다. 에드먼드, 개선지 못한다.

0: 암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여.
1: 코딜리어 견에 쫓은 것 봐.
0: 그 금이아오기 하던 애를
1: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부장나제?
0: 양위한다고 난리친 게 벌써 몇 번째요?
1: 열 번째.
0: 보안이타불이 아홉 번.
1: 그때마다 무릎 팍 꿇고 울고 불고 빌고
0: 대가리를 돌팍이다 꿍꿍 찌어감사나.
1: 아주 열 번을 채울란가?
0: 징글징글하다 그냥.
1: 너 그 꼴을 봐야 쓰겄어?
0: 안 되제. 이참에는
1: 뭔 수를 내야제?
0: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든쯤 되면 세 살짝 버릇이 나오는 거이다.
1: 암은 늙으면 애된다고 안 해?
0: 너무 오냐오냐 못 써. 그게 위하는 게 아니여.
1: 우리가 손발을 잘 맞춰갖고 길을 잘 잡아드려야지.
0: 암은

0: 언제까지 늙은이들의 폭정을 참고 견딜 것이냐. 늙은이들이 틀어쥐고 있는 것은 본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싸레기 한 톨도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 빼앗아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내게로 오너라. 그 일을 의논하자. 내가 깨우기 전까지 아버지가 주무시기만 한다면 그 반은 너의 몫이 될 것이고 이 형의 사랑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다 주더냐? 에드거가 직접 주더냐?
1: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던져놓았습니다.
0: 이 필적은
1: 아닐 것이옵니다. 누군가의 흉계가 분명합니다.
0: 분명히 그놈의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네게 자주 했더냐?
1: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천지는 불이니라. 참으로 옳도다. 천지는 어질지 않고 인어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니 중도 효도 죄다 말라빠진 개뼈따귀 같은 소리다.
0: 이 천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가증스럽고 흉악한 놈,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1: 섣불리 이를 그르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흉계요 오해였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하시렵니까? 고정하셨고 우선은 제가 형님을 찾아 만나보겠습니다.
0: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 에드거가.
1: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0: 에드먼드,
1: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진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0: 그래,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 아이의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세상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다. 응? 이럴 수는 없어.

0: 야! 에드먼드! 여기 어쩐 일이냐?
1: 예, 좀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0: 응? 웬 한숨을 그리시노?
1: 요즘 돌아가는 일이 영 심상치가 않아서요.
0: 궁정의 일 말이냐?
1: 그것도 그렇고.
0: 뭐 지금 당장이야 어지럽겠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가겠지. 언젠가는 닥칠 일, 피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코딜리오 공주님 일이야 참 안됐다만 지금은 저러셔도 노여움 가라앉고 나면 금방 다시 불러들이실 게다.
1: 그래야 할 텐데요. 참 어르신들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님도 그렇고.
0: 아버님? 아버님이 왜?
1: 근자의 아버님을 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0: 어, 어젯밤에.
1: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0: 뭐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지. 어, 뭐 별다른 건 없었다.
1: 뭐 좀 이상한 기미는 없었고요?
0: 아니 전혀.
1: 어찌 이런 일이.
0: 속 시원히 말해봐, 어서.
1: 지금 아버님께서 형님을 당장 잡아들이란 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0: 나를? 왜? 누가 날 모함이라도 했나?
1: 아무래도 그런 모양입니다.
0: 당장 아버님을 만나봐야겠다.
1: 아니 됩니다. 지금은 어찌나 노하셨는지 이놈의 멱을 당장 따놓겠다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0: 내 멱을 따? 아니 대체 무슨 모함이길래?
1: 그게 너무도 참혹한 것이어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0: 아버님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단 말이냐?
1: 형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0: 아, 이런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있나?
1: 억울하셔도 꼭 참으시고 당장은 아버님 노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숨어 계셔야 합니다.
0: 숨다니, 어디에? 죄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는다는데.
1: 제 처소로 가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형님께 아버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죠. 아, 그리고 밖에 걸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장을 하도록 하세요.
0: 무장을?
1: 지금 형님을 지키려는 형님과 저뿐입니다. 어서 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0: 곧 소식 전해다오.
1: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0: 고맙구나, 에드먼드.
2: 천지요, 불인이라. 불이란 천지요, 자연이요.

가만 움직이고 자라나고 번창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 너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속박과 굴레의 염치로도 가두지 못한 욕망 속에서 나 헤드먼드는 태어났다. 서출 천출, 서출이라 천출이라. 가소로다 가소로다. 불이 난 천지여, 자연이여, 내 어머니여, 너는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 헤드먼드 너의 적자, 나는 너의 길을 걸으리라. 나는 자라난다, 나는 번창한다, 누구도 막지 못할 나의 욕망이여. 타올라라 되찾으라, 네가 빼앗긴 그 모든 것. 불이 난 천지여, 내 어머니여, 나를

0: 이놈 광대야. 예. 오랜만이다.
1: 예.
0: 너 어디 갔다 오느냐?
1: 용궁에요.
0: 용궁?
1: 예.
0: 거짓말하면 너희놈 회초리 받는다.
1: 아이 진짜예요. 오로지 저 나를 위해서.
0: 날 위해서?
1: 거기밖에 없겠더라고.
0: 뭐가?
1: 아저씨 8번을 짜리.

0: 길어 바둑을 차러 다녀봐 서양이로 가라. 이리하여 먼 길이 별무소용이라 별무소용으로 돌아왔답니다. 별무소용 전하.
1: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 너 왜 이제야 나오는 게냐?
2: 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1: 아니, 지금 저놈이 뭐라고 했느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저런 개 같은 놈이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냉큼오지 못할까?
2: 그 퍽도 버티시네 그려 바빠 죽겠는데.
1: 뭐야? 내 딸은 어디 있어? 왜 나와보지도 않는 게냐?
2: 좀 편찮으셔요.
1: 편찮으셔?
2: 예.
1: 너 이놈!
2: 아, 자꾸 왜요?
1: 너! 내가 누구냐?
2: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이시지요.
1: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
2: 예.
1: 이런 고얀 놈이, 개자식, 호로자식, 근본도 없는 상놈의 자식 같은...
2: 어르신! 우리 부모님은 개도 아니고 오랑 개도 아니고 엄연히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옵시다.
1: 이놈이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2: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습니다.
1: 이런 상놈이!
3: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4: 아버님! 이 무슨 소리 아닙니까?
1: 어, 거너리!
4: 하루가 멀다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풍탕질 싸움질에 원망이 사작커 날 아버님은 망령되이 돌보지 않으시니 민망하고 망측하오. 어찌하려 이러시오. 이걸로 우루루루루 저동이로 우루루루루 아버님 수하들이 천지사방 쏘다니며 온가득 폐하단 법성 논밭에 말 달리고 소돼지는 잡아보고 부녀자 겁탈하고 걸핏하면 갈지라여 귀한 목숨 상쾌하니 백성들의 원성 이 하늘을 찌르고 날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못 보겠소 가만둬.

0: 리어의 그림자.
1: 그렇구나. 그림자에게도 딸 자식이 있다고 나는 믿었던 게로구나. 부인,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2: 진짓 망령 난 듣구시는 것, 그 또한 망령입니다. 부디 본정신을 차리시고 제 진심을 헤아리십시오. 아버님을 모신 단자들의 행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물리치지 못하시겠다면 최소한 그 수를 줄이세요.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3: 행차를 준비해라. 내 시종들을 불러 모아.
1: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 내 너한테 신세지지 않으마 딸은 하나 더 있으니.
2: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방탕하고 무리하며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지.
1: 늦었구나. 후회해도 늦었구나.
4: 별무 소용이지.
3: 사위, 이건 자네 뜻인가?
5: 아, 전하, 전 아무것도... 무슨 말씀이시온지.
1: 저 배은망덕한 것.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년. 뱃속 검은 중앙한 년.
5: 전하,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1: 거짓말, 거짓말이다. 내 시종들은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야.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지.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그리는 못한다. 니 까진 게 뭘 안다고? 그이들과 나는 한 몸과 같다. 그이들을 모욕하다니. 그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2: 말이 나온 김에 악기를 지어야겠습니다. 보루만으로 수화를 반으로 줄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 다른 길은 없구나. 한 걸음 잘못 디뎌 돌아갈 길 없구나. 되돌릴 수 없구나. 하늘이야 초물이야 머리 서그니 머리를 쪼개어라.

0: 나는 이곳에게로 가겠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하겠지? 그 애가 미년에 소행을 한다면 그 더러운 낙가죽을 벗겨놓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나는 되찾겠다. 미년이 찢어발긴 국왕으로서의 재통을 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늘이여, 부디 내 혼을 붙들어 주소서.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0: 편지를 들고 서둘러 리건에게로 가거라. 100명의 기사, 100명의 짐승,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100명의 칼잡이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물어물 하다가는.
1: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오?
0: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달아난단 말입니다.
1: 아이, 설마.
0: 으이구, 이런 걸. 좋겠어요. 속편해서.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1: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당신이 급제하였소. 아싸 놀자.
2: 오! 오! 와, 좋다.

0: 자, 소장님. 네. 기다렸잖아요.
1: 진짜 반가워요. 진짜. 아,
2: 진짜.
0: 제가 소장님을 기다린 이유가 네. 바로 놀고 먹기에 진수 아니십니까, 소장님? 아,
2: 진수라 할 것까지보다는 네. 그냥 놀고 먹기에 수괴.
3: 수괴.
2: 놀고 먹는 데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0: 그러니까요.
2: 이런 쓸데없는 근자감이 좀 있어요.
0: 과연 이 문경에서는 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놀고 먹을 수 있는지 좀 기법 좀 알려주시죠.
2: 놀고 먹기가 굉장히 원래부터 놀고 먹기 위한 도시예요.
0: 여기가요?
2: 예. 네. 문경의 이름 뜻 아세요?
0: 문경 이게 문자가 그 문문자 아닌가요?
2: 아니요. 보통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네. 들을 문자.
0: 들을 문.
2: 예. 네. 경자는 네. 경사경. 경사스러운 소리를 듣는다. 이 이름이 왜 나왔냐면 네. 과거 보러 다니는 길이에요, 여기가. 영남대로의 아주 중요한 길목. 그래서 문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나게 놀아주는.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이 급제하였어. 과거 보고 돌아오다가 네. 급제 발표가 난 거야. 네. 아싸 놀자. 예.
0: 그래서 이곳이.
2: 네. 와, 이쪽 산 정에 올라오니까 막 사방팔방 360도 와. 파노라마로 풍경이
0: 약간 어라운드 뷰 같아요.
2: 그죠?
0: 아,
2: 게다가 굉장히 시원해요. 여기 단산 전망대 올라가면 네. 이 백두대간과 소백산 줄기가 만나는 이 풍경을 한눈에 360도로 감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트레킹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단산 전망대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문경의 놀고 먹기 명소 중에 놀기의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놀고 먹기는 네. 피크닉이 여기 테이블.
0: 아 그렇죠. 테이블에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2: 이게 왜 피크닉이냐면 네. 일단 테이블 피크닉. 네. 잘 안 나온다.
0: 안 나오네.
2: 잘 안 나온다.
0: 네, 잠깐만요. 네.
2: 야, 이거는 없다 치고 네. 우리 꼭 테이블이 있어야 되나?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2: 아, 있어야 돼.
0: 네,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거?
2: 자, 이거 빨리 피크닉. 자, 그다음에 이불 피크닉.
0: 빨리 피크.
2: 이불 피크닉. 네. 그다음에 나는 그 문경 시내가 보이는 와. 이쪽에다가 빨리 네. 피크닉. 야.

0: 짠. 그리고 테이블로
1: 네. 고정을 시키고 있을게요. 날아갈 네. 수도 있으니까
0: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테이블로 고정을 시키고.
1: 오, 좋다.
0: 이거 고정하는데 제일 좋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
1: 사람.
0: 사람이 앉으면 돼.
1: 앉으면 돼요.
0: 야, 설마 이걸 날리겠어? 다 준비를 해왔어요. 식기.
1: 오, 식기도 있어요.
0: 이 식기. 네. 식기.
1: 야, 제대로 가져오셨다.
0: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야, 이렇게. 짠.
1: 이게 뭐예요?
0: 우유가 있어요.
1: 이게 뭐예요?
0: 커피를, 시원한 커피를.
1: 오. 어.
0: 그다음에 문경의 특산물 아세요?
1: 일단 문경 오미자가 유명하고요. 어? 그리고 잠시만요. 거정석으로 먹인 약돌돼지, 약돌하루.
0: 그건 알기 힘든데.
1: 아유, 잠시만요. 문경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문경 오미자 쫀득이.
1: 이야. 와, 쫀득이
0: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네. 오미자.
1: 그렇죠.
0: 문경이 가장 유명하죠. 그다음에 문경 사과가 그렇게
1: 맛있어요. 문경 진짜 사과. 맛있어요. 이거 딱 지금 여름 사과네.
0: 네. 여름 사과. 딱.
2: 백설공주야 이걸 먹고.
1: 아.
0: 이거는 사과로 만든 간식이에요.
1: 사과로 만든 간식.
0: 네.
1: 애플
0: 파이죠.
1: 애플 파이. 네.
0: 문경 사과가 여기가 고산 그러니까 고원지대에다가 그리고 이게 일교차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1: 브릭스가 높은 거죠.
0: 네네.
1: 아, 아니 배워 한번 물어볼까 한번.
0: 왜가?
1: 야, 아 소리가 그냥 애플 짠이라도 네. 한번 짠. 야.
0: 와. 오. 알죠?
1: 네.
0: 오, 어 무슨 컴퓨터에서 같지 않아요?
1: 어, 어 약간 저희랑 비슷하신데?
0: 어, 이번 저희가 만든 디바이스는 이게 또 문경이 자랑하는 네. 애플 그 사과로 만든 네. 애플 파이.
1: 아이고 깜짝이에요.
0: 그래서 사과 때문에 들어주세요.
1: 커피에 딱이네요.
0: 아, 오미자.
1: 하나 드시죠.
0: 문경이 또 자랑하는.
1: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경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문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0: 네.
1: 그처럼 이렇게 급제하면 이거 알죠? 어? 관.
0: 그니까.
1: 네, 이렇게 자원급제해가지고 이렇게.
0: 근데
1: 네.
0: 나는 그렇게 하면
1: 네.
0: 벌레 같아. 여름에 노는 배짱이잖아요. 야, 개미야, 너 일하니?
1: 근데 오미자 맛이 나요.
0: 그렇죠. 오미자 액을 넣어가지고 적셔갖고
1: 달고, 시고, 쓰고,
0: 짜고.
1: 떨고, 짜고. 그래서 오미자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산 줄기줄기에 구름들이 다 걸쳐 있잖아요.
0: 그렇죠.
1: 구름도 쉬고 간다는.
0: 그렇죠.
1: 아. 아 근데 소장님, 근데 도대체 왜 피크닉 장소를 이곳을 이렇게 정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0: 좀 있으면 네. 여기 하늘을. 상형형 색색으로 물들일 때 무언가가 나타나요.
1: 여기 이곳에요?
0: 네.
1: 뭐 여기 새들이 날아다니나.
0: 새는 빨갛거나 파랗지 않잖아요.
1: 그렇죠. 검어죠.
0: 나타나요. 패러글라이더들이 나타납니다.

0: 여기서.
1: 네. 낙하산.
2: 네. 아, 앞에 있네요.
0: 특히 오늘 같이 지금 바람. 네. 이 정도 불면 아주 안정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탈 수가 있어요. 아, 아이, 저는 뭐 사실 네. 네. 껌이지 뭐 원래 스카이다이버예요. 사실 평소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2: 사진 이런 게 있어요?
0: 어우, 사진 내가 다 내가 네. 갖고 있지.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 지상에 발이 다 있으면 불안해 오히려.
2: 그러면 올라온 김에 네.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시죠.
0: 그러니까. 네. 아니 내가 먼저 딱 지도를 해줄 테니까 딱 뛰는 자세를 보고 네. 나중에 한번 봐봐요. 뒤에 내가 얼마 잘 뛰나.
2: 아 알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도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3: 안녕하세요.
2: 이야,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4: 어서세요.
0: 아, 이 프로 냄새가 쫙 나시네요.
2: 안전하죠?
3: 네, 오늘 뭐 비행하기는 날씨는 아주 네, 네. 바람도 좋고
0: 좀 많이 지도해 주세요. 네. 저야 뭐 프로인데
2: 지도보다도 네. 타다가 무서워서 바지에 지도를 그릴 것 같은데.

0: 바람이 오늘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이륙하실 때 크게 뭐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리세요 그러면 두 발이 땅에서 완전히 뜰 때까지 계속 달려주시면 돼요. 열심히 달려주셔야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이륙이 되거든요.
1: 야, 아니 원래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심한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앞에 서면은 좀 뭔지 모를 용기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멋있게 한번 또 창공을 하면서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2: 신성 준비됐습니까?
1: 네, 준비됐습니다. 우석 소장님, 제 뒤를 이어서 잘 따라오세요.
2: 아, 바로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봐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3: 바로 가요?
4: 네. 아, 네. 바로 가볼까요?
1: 네.
2: 오우!
1: 야.
4: 달리고, 달리고,
3: 달리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좋다.

0: 와, 오, 오, 오, 와. 저희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저 잘못하면 잡혀가요. 아,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네, 지금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너무 좋아요.
1: 아, 날씨도 좋고 파도도 좋죠?
0: 네네.
2: 나는 차를 타고 내려가야지.
0: 어, 소장님! 와! 와, 여기, 소장님, 여기. 아니, 잠깐만. 소장님 얼굴이 아닌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소장님 어디 계세요? 소장님 얼굴 아닌데요?
2: 땅에서 만나요. 나는 차로 앞질러 가야지.
0: 아니 뭐예요 진짜. 저만 내보내고 왜 소장님이 안 나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근데 진짜 타셨으면 진짜 좋으셨을 텐데 진짜 멋있어요 여기.
2: 잘 누리고 오세요. 전 밑에서 레드 카펫 펴놓고 기다릴게요.
0: 아, 알겠습니다. 밑에서 만나요. 와, 뒤를 이렇게 좀 더 앉으니까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 1등석 탄 기분이네요. 우, 좋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 이거 타니까 노래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0: 자, 우리가 쭉 걸어오다 보니까 네. 아, 바로 앞에 선비의 상 딱 동상이 딱 있네요.
1: 그렇죠. 여기가 옛길이고
0: 네.
1: 선비들 사이에서 유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름길 최단 코스 세제 옛길. 선비들이 과거 이제 부임을 위해서
0: 네.
1: 아니면 때론 과거를 보기 위해 이 길을 다 건넜습니다.

0: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앞에 뭔가 둥그런 모양 이렇게 뻘 튀어나왔는데.
1: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방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0: 아.
1: 선비들이 이곳을 다 넘어 다녔다는 거죠.
0: 오.
1: 지금 딱 보시면, 그런 선배들의 생활상을 이제 그린.
0: 아, 그러네요. 예. 여기 이제 뭐 후렁불에서 뭐 공부하는 거? 과거 보러 한양에 걸어가는 길.
1: 그렇죠.

0: 그다음에 저기 선비의 모습이 나오죠.
1: 뭐 여기 뭐 있어요. 문운에 바람 불면 보리 물결 장관이고
0: 보리 타자라는 무렵
1: 그 자리에 모를 싣네.
2: 배추는 눈 속에서 새잎이 파랗고 병아리는 석 달의 솜털이 노랗다네.
0: 예전에 또 정책적으로도 농업을 장려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은 천하의 대본이다, 근본이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백성들한테 설파하고 아리켜주고 하는 거죠.
1: 네.
0: 뒤쪽으로 가시 보시면 관직에서 이제 주요 정책이나 예를 들어 한글관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선비들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아.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1: 5,000원의 주인공.
0: 네네. 아. 소중한 인재들 조정에 다 모였으니 그 누가 초야에서 늙으려드나. 보잘것없는 이 신하 곤궁한 백성으로 태어나서 낡은 책들을 골똘히 뒤적여 왔네. 선비들이 예전에 뭐 무능하고 뭐 책만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제가 여기에 추천하는 놀고 먹기의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1: 어떤 곳이죠?
0: 선비들의 예전에 메고 다니는 괴나리 보찜.
1: 괴나리 보찜.
0: 예, 그거를 딱 열어보면 아 선비들은 어떻게 생활했구나 라는 게 늘 들어올 거 아니에요.
1: 거기에 약간 뭐 그
0: 여러 가지가 있겠죠.
1: 약간 그 술 담는
0: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곳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옛길 중간에 있습니다.
1: 야 선비들의 정말 그 주머니를 털 수 있는.
0: 네네. 선비 여러분.
1: 네.
0: 불신검문하겠습니다.
1: 가시죠.
0: 가시죠.

0: to set the fac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불세김 섣거라. 섰다.
0: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발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1: 바꿔라! 해! 섰다! 해!
0: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좋아해요?
1: 배우요.
0: 자, 어떤, 왜 이유가 뭐죠?
1: 멋있으니까요.
2: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는 제가 TV에 나왔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0: 지금 나왔네.
3: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Wow. Oh, this is a building. This is the guys. Wow.
1: 맛봐도 돼요?
2: 네. 와우. 오.
1: 와.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퍼펙트.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자루나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지 마을에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에 있습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천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그

0: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무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아~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천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아~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크잖아.
2: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온천이 어. 많이 쓰니까 어. 1년만 써못 써. 어.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아.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대.
1: 실개대.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대.
1: 아. 여기다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입고.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 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아주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야지.
0: 그렇지. 어.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0: 예, 예.
1: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0: 어.
1: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들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그래,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총계 한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그 필요가 없어.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좋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최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황 아마 무용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잠 그런 근황이에요.
1: 최호정 무용수는 K-아치 무용 콩쿠르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남자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어요.
0: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내 모습이랑 밖에서는 또 제가 어느 날은 선생이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무용수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집 안과 밖을 경계 삼아서 만든 작품인데 집의 단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 나와 너의 이야기, 난데 또 다른 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고 초점을 둔 작품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무대 안에 또 무대를 만들어보자. 무대 안에서 뭔가 런웨이 쇼처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치 하다가 아, 2층 집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보면 객기인데 좀 뭐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거죠. 항상 LDP 운동도 회의를 하거든요, 매달. 거기서 이제 안무자에 관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를 데리고 어떠한 작품을 기획할 건지. 그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됐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고 안무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설레기도 했어요. 나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평소에 막 생각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대 세트, 음악 선정, 의상도 패션쇼 같은 느낌처럼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조명, 그리고 댄서들의 움직임, 쟁쟁한 프로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댄서한테는 이러한 걸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늘 플랜 D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면은 A, 안 먹혀? B, 안 먹혀? C, 안 먹혀? D, 안 먹혀? 그런 멘탈이 계속 하루하루가 막 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밤 새가면서 맨날 리서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 다음 그 무대 공간, 방 배치 멸치마다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안무였다고 생각됩니다.
0: 근데 일단 밸런스라는 작품이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진짜 힘든 작품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인데 기울기를 표현하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이게 한 번 뜨면은 최소 2, 3m 올라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 작품인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작품으로 수상까지 하니까 1등을 하니까 뿌듯했죠. 애정하는데 애증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안무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야기처럼 맞춰지니까 심리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이 짜지는 것 같고 저 자체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해서 그런지 댄서들한테 리서치 과정에서도 요구할 때 날 것 그대로를 먼저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고릴라 같이 해줘. 이제 댄서들이 날 것의 형태로 뽑아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작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주거나 이런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잘하는 게 그 당시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재빠르고 되게 민첩하고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뭔가 기술들이 조금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봐야겠다. 요만했던 재능을 제가 어떻게든 키운 거죠. 막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공연에 나를 써주려면 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용수다? 이 정도는 조금 자부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잘하는 것들만 고집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깨는 게 어려웠어요. 흡수하고 빨리빨리 이 안무자가 원하는 질감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1: 무용 분야는 양갈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립해가면서 미학적인 걸 완성해 간다 보면 최호정 무용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움직임, 피지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피지컬 시어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 최호정 무용수가 이 작업할 때 무용수로서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자기 그 능력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쌓다 보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 한계를 넘는 스피드나 에너지를 조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다음 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0: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무용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최고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항상 한예종은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너무 많이 뭘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하니까 실력을 상승시켜요. 너 늘어! 하면 늘게 되는 뭔가 이 미션을 성사시켰을 때 성장이라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도 성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뭔가 관계라든지 저의 성격이나 이 학교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됐던 한예종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사고친 기억밖에 없고 애들 데리고 놀러간 기억 막 그래 남아서 그래도 하나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준비하면서 파이널 전날 창호 교수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래서 12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너 네 영상 200번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집에 TV 연결해서 200번을 보고 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파이널 때 학교 문 열 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시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항상 안 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한 발을 들고 밸런스를 하는 동작과 그랑 점프 큰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늘 큰 점프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고 항상 덜덜거렸고 근데 파이널 때 한 번도 안 되던 게 이렇게 탁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기술 탁 돌았는데 착지가 완벽히 된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좀 놀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무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나와야 되는 딱 올라왔는데 창호쌤이 딱 앞에서 잘했다 이 딱 세 글자 말해주는데 제가 저 원래 잘 안 웃는데 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호쌤 부여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그냥 큰 기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창호 교수님이 티거든요. 제가 펑펑 우는데
0: 결과는 아직 나지 않은데 왜 울었냐 하면서 마치 이미 1등 한 것처럼.
1: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막 3일 다 지키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기억이 있어요.

제가 늘 안무자로서만 활동을 많이 했고 댄서로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던 댄서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아 쟤는 춤도 저렇게 잘

0: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위태위태한 사람이. 수업 들으면서 저 그거 들고 와서 회개하라고. 알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면 일단 회개하라고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모토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최호정 무용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자기 직업으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 일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정말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수업을 못 넣어서 제 집이 그때 3룸에 살았는데 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자취할래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성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너무 친하게 지내서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호기심이에요. 학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안무할 때 내가 이러한 댄서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호기심이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거 써봐야지, 나 의상 이렇게 입어봐야지, 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이브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으로 내가 이걸 계속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특히 좋았어요. 딱 저 같았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볼 거야 이런 거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환기시키는 뭔가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었는데 젊으니까 저렇게 그냥 기발하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저한테 정말 그냥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음과 도전.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한 능력은 충분히 자기 가능치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미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니크한 안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고착되지 않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확고한 그런 미래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건 포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무용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창호 교수님의 노코멘트처럼 최호정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가 만들어보는 게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eo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eo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eonghwa, a maker of jeonbyeo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2: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s jeonbyeong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3: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4: 오, 위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5: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이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4: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5: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4: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이제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ambye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6: 제가 이대명과 곧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7: 지금 사장님 저 이거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jam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5: 아,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4: 네.
5: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5: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
4: 무조건입니다.
5: 예, 약속하겠습니다.
4: 네.
5: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 72년 된 장인 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알고 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8: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edge brewery facilities, the firm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9: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8: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누룩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10: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량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수를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이 파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8: 누룩,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11: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반응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11: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10: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0: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9: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In the midst of busy life, people can enjoy time to relax while drinking coffee. Instead of a type of drink, what if we can experience different kinds of products that are made of coffee? Garbitree first started the business to come up with an answer. Based on the cold brew extraction skill, the company has introduced new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We explore Garbitree, which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coffee industry. Garbitree is located in Sun Tangun County, Ch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quality of coffee beans and roasting methods are significant elements that determine the taste of coffee. The sophisticated roasting skills can maximize the original flavors of coffee beans. The entire extraction and production stages can be checked at a glance.
1: 저희 가비트리는 자체 브랜드인 커피노큐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커피 향미를 선보이는 콜드브루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특허받은 콜드브루 추출 기술과 정교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풍미를 극대화하며 비가열 UV 살균 3단계 공정을 적용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직접 선별한 생두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를 생산하며 국내 유일의 더치커피 원액을 활용한 커피 젤리를 개발해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0: Cold brew blends are the main items of the company. It is made by blending the Colombian and Brazilian coffee beans. The cold brew blends provide a delicate taste of dark chocolate as well as a nutty flavor of nuts at the same time. It can be enjoyed as an Americano when mixing with water, a latte when mixing with milk, as well as affogato when having it with ice cream.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2: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화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2: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씹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ee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1: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ee has considered coffee as a product.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1: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i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 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혀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하면 셋째, 사랑하는 막내 코딜리어야, 너는 어찌 말이 없느냐? 어이 그리 수심이 가득한고? 무엇을 보느냐? 뭐가 있느냐?
1: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흘러가 버렸어요.
0: 무엇이?
1: 아무것도 아닌 것이.

0: 우리 셋째가 가을을 타는 모양이에요.
1: 왜 이러기는 외롭지요. 코딜리어 공주님, 그 너무 마담한 마옵시고요. 소신이 공주님 사주팔자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 별자리를 찬찬히 헤아려보건대 본디 관 없는 공주님 사주에 올해에는 그 없던 관이 아쉽던 그 관이 대운에도 세운에도 겹쳐가지고 설라 그것도 정관으로다가 떡하니 들어서 싸우니 인물 좋고 자애롭고 큰 배필을 맞이하실 운세라. 하오나 올해도 어물어물 넘기시오면 앞으로는 연분을 기약하기 어렵네다. 통촉하여
2: 말해보렴무나.
3: 무엇을요?
2: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 네.
2: 내라. 그게 다냐? 더는 할 말이 없어.
3: 없습니다.
2: 없다.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코딜리어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내 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저 몇 마디의 말, 따뜻한 언약, 그 말들에 기대어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늙은 몸을 너에게 맡기고자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해 보렴구나. 어서!

0: 참혹한 말이로다. 칼날 같은 말이로다.
1: 드러난 칼날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속절없이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숨은 칼날입니다.
0: 그만 코딜리어. 내 가슴은 이미 피를 흘린다.
1: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말이 근심을 잊게 하던 그 말이 이제는 비수되어 이 가슴을 찌르는구나. 진실한 코딜리어, 지혜로운 코딜리어, 누구보다 사랑했던 코딜리어, 너는 너의 지혜로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너는 너의 진실로 나의 마지막 꿈을 깨뜨려 늙은이의 마지막 간절한 바람을 짓밟는구나.
1: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0: 코딜 리어. 너의 말이 진실하구나. 너의 말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역심이오.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말미는 이래 그 후에도 이 나라에 몸을 두어 내 눈에 띈다면 영률로 다스리리라!
1: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아는 그저 아닐 뿐 그 병을 거두소서.
0: 와라, 누구냐? 내 앞을 막는 자, 참하리라. 물러서라! 역적을 두둔하는 자 누구든 참하리라. 물러서라! 물러서라!
2: 어린 것의 마음이 어찌 그리 참혹한가? 연로가 거의 없으신 아버님 면전에서 만조 백반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화목맹세고 사허고 고륙상잔 부추기니

그토록 사랑하시던 공주님을 헌신짝처럼 내치시다니. 그것도 하루아침에. 임금께서는 양위하여 도성을 떠나셨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하루아침에. 어찌 될 일인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 천변만화 인간 세상 산가지나 한번 뽑아보자.

0: 대용일세 대용이야. 그러하나 신통하구나. 너무나도 신통하여 끔찍하구나. 에드먼드, 네가 한번 뽑아볼 테냐?
1: 아버님.
0: 아니, 왜 그리 놀래요?
1: 아닙니다.
0: 그게 뭐냐?
1: 예?
0: 아, 뭔데 그리 급히 감추는 게야?
1: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이리 내라.
1: 아버님.
0: 아, 근데 이 자식이 아까부터 자꾸...
1: 백장나으리.
0: 이놈아, 네 놈이 그렇게 아버님 아버님 외워대지 않아도 네 놈이 내 자식인 게야. 내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하느니라. 하룻밤 춘정을 못 이겨 잠깐 재미 좀 보았다가 평생 이렇게 수모를 당하며 살 줄 누가 알았던고.
1: 송구합니다, 나으리.
0: 무슨 편지야? 대관절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살라?
1: 실은 형님께서, 아니 에드거 도련님께서 보내신 것이온데.
0: 에드거가?
1: 그 내용이 너무도 참혹하여.
0: 참혹해?
1: 아, 아니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 이것이 형님의, 아니 에드거 도련님의 진심이시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를 시험하시려는 뜻일 터.
0: 이 자식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이리네.
1: 용서하시옵소서. 차라리 이 편지를 품에 안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천하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참 아버님께 아니 나으리께 보여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0: 이 자식이. 아이, 에드먼드 이리 오지 못할까? 에드먼드 개선치 못할까?

0: 암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여.
1: 코딜리어 견에 쫓은 것 봐.
0: 그 금이야옥이 하던 애를
1: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부장나제?
0: 양위한다고 난리친 게 벌써 몇 번째요?
1: 열 번째.
0: 고아리 타불이 아홉 번.
1: 그때마다 무릎 팍고 울고 울고 불고 빌고
0: 대가리를 돌팍이다 꿍꿍 찌어감사나
1: 아주 열 번을 채울란가? 징글징글하다 그냥. 너 그 꼴을 봐야 쓰겄어?
0: 안 되제. 이참에는
1: 뭔 수를 내야제?
0: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든쯤 되면 세 살짝 버릇이 나오는 거이다.
1: 암은 늙으면 애된다고 안 해?
0: 너무 오냐오냐 못 써. 그게 위하는 게 아니여.
1: 우리가 손발을 잘 맞춰갖고 길을 잘 잡아드려야지.
0: 아!

0: 언제까지 늙은이들의 폭정을 참고 견딜 것이냐. 늙은이들이 틀어쥐고 있는 것은 본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싸레기 한 톨도.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 빼앗아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내게로 오너라. 그 일을 의논하자. 내가 깨우기 전까지 아버지가 주무시기만 한다면 그 반은 너의 몫이 될 것이고 이 형의 사랑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다 주더냐? 에드거가 직접 주더냐?
1: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던져놓았습니다.
0: 이 피적은
1: 아닐 것이옵니다. 누군가의 흉계가 분명합니다.
0: 분명히 그놈의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네게 자주 했더냐?
1: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천지는 불이니라. 참으로 옳도다. 천지는 어질지 않고 인어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니 중도 효도 죄다 말라 빠진 개뼈다귀 같은 소리다.
0: 이 천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가증스럽고 흉악한 놈,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1: 섣불리 일을 그르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흉계요 오해였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하시렵니까? 고정하셨고 우선은 제가 형님을 찾아 만나보겠습니다.
0: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 에드거가.
1: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0: 에드먼트,
1: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진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0: 그래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 아이의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세상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다. 응? 이럴 수는 없어.

0: 그런 헛맘마 소체 손으로 푸른 화를 누구를 탓하리요.
1: 야! 에드먼드! 여기 어쩐 일이냐?
2: 예, 좀 의논드릴 일이 있어서.
1: 응? 웬 한숨을 그리시노?
2: 요즘 돌아가는 일이 영심상치가 않아서요.
1: 궁정의 일 말이냐?
2: 그것도 그렇고.
1: 뭐 지금 당장이야 어지럽겠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가겠지. 언젠가는 닥칠 일, 피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코딜리오 공주님 일이야 참 안됐다만 지금은 저러셔도 노여움 가라앉고 나면 금방 다시 불러들이실 게다.
2: 그래야 할 텐데요. 참 어르신들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님도 그렇고.
1: 아버님? 아버님이 왜?
2: 근자의 아버님을 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어, 어젯밤에.
2: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1: 뭐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지. 어, 뭐 별다른 건 없었다.
2: 뭐 좀 이상한 기미는 없었고요?
1: 아니, 전혀.
2: 어찌 이런 일이.
1: 속 시원히 말해봐, 어서.
2: 지금 아버님께서 형님을 당장 잡아들이란 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 나를? 왜? 누가 날 모함이라도 했나?
2: 아무래도 그런 모양입니다.
1: 당장 아버님을 만나봐야겠다.
2: 아니 됩니다. 지금은 어찌나 노하셨는지 이놈의 멱을 당장 따놓겠다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1: 내 멱을 따? 아니 대체 무슨 모함이길래?
2: 그게 너무도 참혹한 것이어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1: 아버님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단 말이냐?
2: 형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1: 아, 이런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있나?
2: 억울하셔도 꼭 참으시고 당장은 아버님 노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숨어 계셔야 합니다.
1: 숨다니, 어디에? 죄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는다는데.
2: 제 처소로 가계십시오. 그동안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형님께 아버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죠. 아, 그리고 밖에 걸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장을 하도록 하세요.
1: 무장을?
2: 지금 형님을 지키려는 형님과 저뿐입니다. 어서 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1: 곧 소식 전해다오.
2: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1: 고맙구나, 에드먼드.

가만 움직이고 자라나고 번창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 너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속박과 굴레의 염치로도 가두지 못한 욕망 속에서 나 헤드먼드는 태어났다. 서출 천출 서출이라 천출이라 가소로다 가소로다. 불이 난 천지여 자연이여 내 어머니여. 너는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 헤드먼드 너의 적자 나는 너의 길을 걸으리라. 나는 자라난다 나는 번창한다. 누구도 막지 못할 나의 욕망이여 타올라라 되찾으라. 네가 빼앗긴 그 모든 것 불이 난 천지연의 어머니여 나를

0: 이놈 광대야. 예. 오랜만이다.
1: 예.
0: 너 어디 갔다 오느냐?
1: 용궁에요.
0: 용궁?
1: 예.
0: 거짓말하면 너 이놈 회초리 받는다.
1: 아이 진짜예요. 오로지 저 나를 위해서.
0: 날 위해서?
1: 거기밖에 없겠더라고.
0: 뭐가?
1: 아저씨 8번을 짜리.

0: 기려봐도 차로 다리만 서양이로구나. 이리하여 먼 길이 별무소용이라 별무소용으로 돌아왔답니다. 별무소용 전하.
1: 여봐라,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어? 너 왜 이제야 나오는 게냐?
2: 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1: 아니, 지금 저놈이 뭐라고 했느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저런 개 같은 놈이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냉큼 오지 못할까?
2: 그 퍽도 보채시네 그려 바빠 죽겠는데.
1: 뭐야? 내 딸은 어디 있어? 왜 나와보지도 않는 게냐?
2: 좀 편찮으셔요.
1: 편찮으셔?
2: 예.
1: 너 이놈!
2: 아, 자꾸 왜요?
1: 너! 내가 누구냐?
2: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이시지요.
1: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
2: 예.
1: 이런 고얀 놈이, 개자식, 호로자식, 근본도 없는 상놈의 자식 같은
2: 놈! 어르신! 우리 부모님은 개도 아니고 오랑 개도 아니고 엄연히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옵시다.
1: 놈이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2: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습니다.
1: 이런 상놈이!
3: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0: 아이고 어르신! 어머님! 이 무슨 소 아닙니까?
1: 어! 거너리!
0: 하루가 멀다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풍탕질 싸움질에 원망이 사작커 날 아버님은 망령되이 돌보지 않으시니 민망하고 망측하오. 어찌하려 이러시오. 이걸로 우루루루루 저동이로 우루루루루 아버님 수하들이 천지사방 쏘다니며 온가득 폐하단 법성 논밭에 말 달리고 소돼지는 잡아먹고 부녀자 겁탈하고 걸핏하면 갈지라여 귀한 목숨 상쾌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날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못 보겠소 가만.

0: 그대가 과인의 딸이오?
1: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0: 누구든 말에 타오, 내가 누구인지. 리아. 아, 리아? 아니다. 이건 리아 아니다. 리아가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꿈도 아니다. 생시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냐? 내게 말해주리.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1: 리어의 그림자.
0: 그렇구나. 그림자에게도 딸 자식이 있다고 나는 믿었던 게로구나. 부인,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1: 진짓 망령 난듯구시는 것, 그 또한 망령입니다. 부디 본정신을 차리시고 제 진심을 헤아리십시오. 아버님을 모신 단자들의 행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물리치지 못하시겠다면 최소한 그 수를 줄이세요.
0: 이런 악마 같은 것들. 행차를 준비해라. 내 시종들을 불러모아.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 내 너한테 신세지지 않으마 딸은 하나 더 있으니.
1: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자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방탕하고 무리하며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지.
0: 늦었구나. 후회해도 늦었구나.
2: 별무 소용이지.
0: 사위, 이건 자네 뜻인가?
3: 아, 전하, 전 아무것도. 무슨 말씀이시온지.
0: 저 배은망덕한 것.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년. 뱃속함은 중악한 년.
3: 전하,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0: 거짓말, 거짓말이다. 내 시종들은 명예라는 사람들이야.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지.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그리는 못한다. 니 까진 게 뭘 안다.
3: 온과 같다. 그이들을 모욕하다니.
0: 그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1: 말이 나온 김에 악기를 지어야겠습니다. 보루만으로 수화를 반으로 줄이세요.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0: 다른 길은 없구나. 한 걸음 잘못 디뎌 돌아갈 길 없구나. 되돌릴 수 없구나. 하늘이야, 조물이야, 어리석은 이 무리를 쪼개어라.

0: 나는 이건에게로 가겠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하겠지? 그 애가 미녀의 소행을 안다면 그 더러운 낙가죽을 벗겨놓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나는 되찾겠다. 미녀이 찢어발긴 국왕으로서의 재통을 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늘이여, 부디 내 혼을 붙들어 주소서.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나는 미치고 싶지

0: 오스왈드! 이 편지를 들고 서둘러 리건에게로 가거라. 100명의 기사, 100명의 짐승,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100명의 칼잡이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물어물 하다가는.
1: 더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오?
0: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달아난단 말입니다.
1: 아이, 설마.
0: 으이구, 이런 거를. 좋겠어요. 속편해서.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한옥에 대한 뚝심과 고집으로 K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입니다. 더 한옥 헤리티지의 대표이자 건축가이신 조정일님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일 대표님께서 지으신 한옥 호텔이 이번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세계적인 상을 탔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좀 먼저 해주시죠.
1: 글쎄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뜻밖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한옥 건축이, 한옥이라는 건축 양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한옥 건축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0: 어떤 상이죠, 구체적으로?
1: 베르사유 건축상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각 부문에 이제 상이 있는데 저희 호텔 부분에 관련된 이제 건축으로서 상을 받았습니다.
0: 한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큰 상 외에도 여러 상을 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른 상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한국의 건축 문화 대상 중에 한옥 부문에 대한 상을 수상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람드래프트라고 전 세계 이제 호텔이나 전 세계 요트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데 저희가 호텔 관련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0: 근데 K건축이라는 이런 말이 조금 낯설던 시기부터 한옥에 좀 집중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 예, 제가 이제 IT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 여행을 비즈니스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서양 건축과 공간을 봤었고요. 그런 이제 공간을 봤을 때 서양의 많은 건축물들이 잘 보존이 됐고 또 그게 문화 콘텐츠와 접목이 돼서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드높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 중에 한옥이 있었고 그 한옥을 보면서 우리 한옥의 부족한 면을 많이 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연구해서 해외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0: 사실 한국에는 한옥 호텔이 여러 곳 있죠. 대표님만의 한옥 호텔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1: 우리나라 이제 한옥이 궁궐 건축이나 사찰 건축처럼 보여주는 건축으로서는 유지가 관리가 됐는데 사람이 지내는 건축 양식으로서의 한옥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열이 안 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옥은 한옥에 대한 미학적인 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인이 입식 문화에서 불편함을 제거하고 실제 이제 패시브 건축처럼 단열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 그걸 많이 고민해서 설계한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어떠한 생각과 고민이 가장 많으셨나요?
1: 일단 이제 한옥을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단계고요. 전국 한옥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한옥 건축의 문제점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한 150가지 정도 메모를 해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출발점이 됐고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나름대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제가 연구할 수 있지만 한옥을 짓는 건 또 우리 대목수님들이기 때문에 대목수님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한옥 건축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생각을 맞춰가는 그 과정 이 과정도 나름대로 어렵고 재미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0: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갈등이 있으셨나요?
1: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통 건축 양식에 맞는 치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자리 잡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 양식으로 풀어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과학적이보다는 이제 경험에 의존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이해시키고 제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를 만들고 그걸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은 그 실험을 통해서 그게 입증되어가는 과정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다 공통된 인식은 한옥을 좀 잘 만들어보자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그 한 1년 남짓 해소되다 됐습니다.
0: 잘 설득을 하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특히 뭐 대표님께서 IT 사업가이시고 또 물리학도 오셨고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또 한옥을 짓겠다고 한옥 호텔을 짓겠다고 하니까는 대목수 분들의 약간의 살짝 의심 아니면은 아 얼마나 진정성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득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예, 제가 한옥에 대해서 집요하게 할 때 아, 저러다 한 뭐 1년 저러다 알겠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거의 연구를 같이 한 6, 7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충분한 진정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싹 없습니다.
0: 또 좋은 결과를 만드셨고 이제 서로는 앞다투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한옥 호텔을 지은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터가 중요하죠.
1: 네, 그렇습니다.
0: 터만 알맞은 터를 선택하시는데도 3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영월이 최적의 장소였나요?
1: 강원도가 자연 풍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강원도에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저 터를 찾았는데요. 지금의 영월이 이제 운명적으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기 때문에 영월을 선택을 한 거고요. 또 한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연과 조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옥이 그 터에 어떻게 앉았을 때 어떤 미학적인 모습을 갖춰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터입니다.
0: 한옥을 짓는 데는 중요한 재료가 목재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목재인데 어떠한 나무를 사용하시나요?
1: 주로 이제 한옥은 이제 소나무를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소나무를 사용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소나무가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산이 악산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가 고든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대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워싱턴주에서 수입을 했고요.
0: 아.
1: 중방 이상의 어떤 그 나무는 다 우리나라 강원도 육성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0: 네, 그 목재가 어떻게 보면은 한옥의 가장 특징 짓는 재료이기도 하지만은 단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 건축 소재 중에 이제 그 석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그 다음에 금속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건축 소재인데요. 그 목재 그 중에서 이제 목재가 자연에 따라서 변형이 제일 많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건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한옥은 대목 구조라 대목은 건조하기가 그걸 통목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0: 시간이 오래 걸리죠.
1: 예, 자연 건조는 일반적으로 50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인공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인공 건조 방식이 이제 대부분의 미국이나 그 중목 소목 구조의 건축을 하는 지역에서의 목재 건조 방식은 열 건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목을 쓰기 때문에 열 건조 방식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새로운 건조 장비를 개발해서 그 마이크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전자레인지를 8m짜리 그 대형인 건조레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목재에다 쏘면
0: 네.
1: 목재 안에 물분자가 운동하면서 열이 발생되면서 안에서부터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조 장비를 가장 먼저 개발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조 장비를 개발해서 저희가 목재를 건조했습니다.
0: 네. 나무가 건조할 수 있는 그만큼 더 단단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뭐 100년, 200년 더 견딜 수도 있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목재는 이제 인공 건조 한 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목재는 이제 자연 건조를 최소한도 2년 이상 3년 정도 건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조된 목재가 자연의 수분을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하면서 사계절의 기온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변형될 거 변형되고 틀어질 거 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치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치목할 때 목재의 성질은 굉장히 단단해서 사실은 이제 대목수들이 끌로 치목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밀 기계 치목을 해야 되고요. 그 단단한 목재가 이제 인장력이나 강도를 다 유지하면서 치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 치목이 필요합니다.
0: 대표님께서 IT 사업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고 물리학도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도 따로 어떻게 배우셨나요?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처럼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건축을 직접 하셨고.
1: 처음에 이제 그 저는 이제 생각과 아이디어를 건축사한테 전달하고 그 건축사가 그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 생각과 원하는 걸 이제 풀어내길 바랬는데 사실은 이제 건축가가 자기의 생각의 건축을 얘기하는 거고 제 생각의 건축을 하는 게 아니어서 서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 그러면 내 생각을 온전히

0: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그걸 배우는 과정이 이제 유튜브 통해서 독학으로 네. 배우고 이제 그걸 갖고 제가 설계를 하고 제 생각대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1: 정말 많은 고민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터를 잡았고 또 좋은 재료 이러한 또 고집과 진념인 뚝심 제가 또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0: 삶을 살아가는 저만의 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IT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생계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야고 건축 한옥 건축은 제가 번 돈을 쓰는 쪽에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고 저는 이제 건축 자체가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한옥 건축은 더욱이 이제 우리 문화 유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지는 데만 집중을 했고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됐을 때 그 한옥 건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옥 건축을 잘 짓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네. IT 기업가이자 건축가이신 조정일 대표님의 공간을 저희가 촬영하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주로 여기 IT 업무하고 또 한옥의 디자인 업무를 주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표님의 집무실을 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실 건축가의 사무실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상이 일단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IT 기업가로서의 수상 경력이 많았는데요. 뭐 많겠지만 뭐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 있으실까요?
1: 제가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IT 벤처 기업가 대상을 받았어요.
0: 2년 반 만에요?
1: 네네,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요.
0: 어떠한 것으로 상을 받으셨는지?
1: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전자화폐라고 새로운 이제 결제 수단 전자화폐를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0: 근데 제가 또 약간 건축가의 사무실 같다고 했었던 게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금속도 네, 보였었고 그거는 어떤 것들이죠?
1: 저희가 연구하는 게 이제 건축 소재, 또 한옥의 인테리어 소재, 그 다음에 이제 한옥에 맞는 그 목재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가구도 만들고 뭐 그 목재 성질을 이용하려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테스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일일이 그것을 다 대표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나 봐요.
1: 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이어서
0: 네.
1: 일부러 다 목재를 사서 제 지금 책상도 제가 만든 거고요.
0: 네.
1: 그래서 다 제가 디자인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그 책상도 만드신 게 이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옥 호텔을 하시기 전에 만드셨나요?
1: 아니요. 그건 저거는 이제 한옥 호텔 지으면서 만들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직접 만져보시고 실험하시면서 그래야지 적성이 풀리신다고
1: 네,
0: 말씀하셨네요.
1: 제가 이제 그 목재 성질을 잘 이용 알아야지만이.

0: 한옥에 최적화된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가 Io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제어 이런 것들은 저희 IoT 기술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1: 대표님, 황동색 그릇 같은 커다란 그릇이 또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0: 그 황동색 그릇은 이제 저희 한옥 호텔의 세면대를 저희 이제 전통의 황동으로 이제 설계해서 제 직접 제작한 겁니다.
1: 네. 근데 물리학도셨잖아요.
0: 네, 물리학했습니다.
1: 그런데 IT 기업을 설립하셨어요. 첫 번째로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원래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그 이제 물리학을 계속 공부해서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삶을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천재들이 해온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 과연 그만큼 천재인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제가 이제 졸업할 당시에는 물리학 분야가 그렇게 취업할 분야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컴퓨터 분야가 시작이 돼서 제가 연구소에 가서 컴퓨터를 연구하기
1: 열심히
0: 시작했고
1: 열심히 배우셨고
0: 예, 그래서 물리학을 한 사람은 이제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쉽게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10년 동안 컴퓨터 한 다음에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 겸손하게 그만큼 천재가 아니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천재 못지않은 그런 노력, 집념이 확실히 어떠한 분야를 하셨던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사시면서 약간 인생의 모토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든지 도전하고 뭐든지 경험해보라고 많은 후배들, 제 인생도 그렇고 많은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거기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은 되게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최대의 많은 경험,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쪽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 요즘 대표님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0: 한옥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문화 콘텐츠를 좀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행복합니다. 그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한옥에서 뭐 호텔처럼 숙박업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한옥이라는 공간과 자연과 한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문화 콘텐츠를 담아서 이 공간에 왔을 때 한국 문화, 한국의 정서를 다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가들, 그 다음에 저희 공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토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옥이 이제 제가 모토로 하는 게 인간의 행복은 오감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감을 느낄 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좋은 음악 들었을 때 행복해서 결국 인간이 행복하는 거는 이제 오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어서 그 오감에는 더 음악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다양한 뭐 미술 작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 한옥 공간에 스며들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한옥을 어떻게 또 글로벌하게 더 펼치거나 더 알릴 수 있는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0: 저는 이제 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이제 한옥이라는 공간을 전 세계에 유명한 곳에,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파리 같이 전 세계 그 어떤 그 나라의 건축을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그런 공간에 저희 한옥을 좀 줘서 그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의 K건축 우수성을 좀 알려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면은 영월에 있는 그러한 한옥을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에도 지을 생각이 있으신
0: 네, 그렇습니다.
1: 거세요?
0: 네.
1: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0: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건축

0: 건축 소재 중에 목재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목재라는 그 건축 부재를 온전히 통목을 써서 대목 구조로 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K건축은 정말로 외국 사람들은 감동스럽고요. 또 석재 건축 양식에 익숙한 외국 사람들이 목재에서 나는 향기, 집에 들어왔을 때, 건물에 들어왔을 때 향기, 그 다음에 목재가 어떤 조명과 어울려, 빛에 어울렸을 때 나는 그 자연 질감, 뭐 색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굉장히 편안한 공간을 설계한다면 외국 분들이 K건축의 우수성을 높게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뭐 K-food, K 뭐 음악, K 메이크업 뭐 다 많잖아요. K 건축 지금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화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 그런 그 감정 이런 감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좀 탁월한 민족이라고 DNA가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지금은 이제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네. 그 건축도 우리나라의 그 한옥 건축도 그런 감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소재와 그 미학적인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한옥을 세계적 건축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하는 대표님의 확신과 끈기를 보니 머지않아 그 소망이 꼭 이뤄질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시대의 멋진 리더 조정일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뭐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네,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0: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1: Here,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문화와 대중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요. 또는 전문 음악인에게는 이곳에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녹음과 시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이 된 공간입니다.
0: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1: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0: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2: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0: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2: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 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0: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3: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차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0: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2: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0: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2: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역이 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놓지 못해서 이것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0: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The railroad tracks have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ni Station and Namchuncheon. Though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on display is a nostalgic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2: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는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0: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4: 지금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0: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5: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운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들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비둘기호라 그래가지고요. 아주 서민적인 그런 풍경이었죠.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돼 있고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0: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6: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아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가평 사는 분들이 그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0: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1: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7: I was originally just with friends to do a chongkangsu, but recently I saw an amusement park in front of the hotel. So I thought, let's try a new experience. I went to the hotel. I thought the facilities were interesting and many instruments I could experience, so it was a very good experience.
0: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8: 이 교육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은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9: 음악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데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던 자부심 느끼고 있어요.
0: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10: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0: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1: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일입니다. 호미 주샤루네요. 밭에서 호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은 울산 판짐 아래 가면은 물 속에 미역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물 속에 있고 보이지 않는 바다 속의 바위를 울산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요. 이 미역바위를 이 호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펄미역이 됩니다. 펄미역이. 근데 이 미역바위를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여기에 쫄쫄이 미역이 생장을 하는데 울산에 가면 쫄쫄이 미역 한 단이 중매가로 15만 원 이상을 해요. 삼척에 가면은 펄미역이 생산되는데 한 장에 중매가로 6천 원, 7천 원 해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하늘과 땅 차이인 이유가 바로 이 호미에 있습니다.

0: 고려가 개국할 때 여기 박윤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 박윤웅이요?
0: 네. 이분이 호족 세력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미역바위를 하사를 합니다.
1: 미역바위요?
0: 네. 그래서 1000년 이상을 대대로 내려온 거죠.
1: 미역이 그 당시에는 되게 귀한 음식이었나 봐요.
0: 해조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통되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미역이 굉장히 비쌌죠.
1: 아, 되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해조류였군요.
0: 그럼요. 미역이.
1: 아, 여기 근처인가 보죠?
0: 네, 네, 여기 수심 아래에 평평한 미역바위들이 쫙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이 앞쪽으로요?
0: 네네. 아. 저기 갈매기가 앉아있는 조금 솟아있는 바위 보이시죠?
1: 아, 네, 보이네요. 네,
0: 그
1: 네.
0: 바위 아래쪽에 평평하게 미역바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기 끄트머리까지 네. 다 미역바위라고 생각하시면
1: 됩니다. 바위를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네요?
0: 볼 수는 없는데 네. 마을 주민들은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각각의 이름 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1: 이름이 있어요?
0: 바위의 형태라든지 특색에 맞춰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1: 약간 별명 같은 거 붙이듯이 그렇죠. 붙이는 거군요. 아, 1000년 동안 어업을 이어온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꾸고 있어요. 밭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 주민들은.
1: 이거 뭐예요?
2: 기세호미.
1: 기세호미.
2: 기세호미.
3: 어머님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
2: 그, 넓지.
3: 근데 왜 이게, 작아졌어?
2: 이게 달가가 엄청 어. 많이 써니까 어. 1년만 써못 써. 어. 2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라. 아. 그 이걸 안 써주는 거라 또 색을 또 사야 돼.
1: 이건 뭐예요?
2: 이거는 실개떼.
1: 실개떼.
2: 응, 실개.
1: 실개.
2: 실개. 이거는 실개. 이제 이거는 대.
1: 아. 이것도 응. 꽂아가지고.
2: 응, 꽂아가 이제.
3: 미역 바위를
2: 바위를 이렇게 찍는 거라.
1: 바닷속 들어가서
2: 바다 들어가가 아, 저거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1: 아, 잠수복
2: 수경 잠수복 입고 시궁 끼고 그래 근데 또 여기 또 무는 거 있잖아. 그거 물고 하면은 숨을 그냥 쉬면서 하면 많이 찍어지지.
3: 그러니까 이렇게 서 가지고 수경 쓰고
2: 수경하고 그냥 계속 찍는 거라 계속.

0: 요거는 이제 조금 얕은데, 이거는 한, 이거 한 2m 높은데, 아주 깊은데, 깊은데 이거로 가지고 해야 돼. 촤악 이렇게. 해야 돼.
1: 파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미역이 좋은 미역이 생겨요.
0: 그렇지. 좋은 미역이 나지.
1: 쫄쫄이 미역.
0: 쫄쫄이 미역.
1: 그렇지. 예, 예. 이거 안 하면 펄미역 되고. 그 해녀들 한창 기세 작업 많이 할 때는 동네 주민들이 다 그 일에 매달렸죠.
0: 다 매달렸지.
1: 물에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고.
0: 있고.
1: 이 해녀들 왔다 갔다 하는 배도 해줘야 되고.
0: 두 분 또 있고.
1: 그리고 이거 가는 사람도 있고.
0: 이 가는 사람 또 있고.
1: 밥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0: 밥 해주는 사람은 이제 물에도 못 들어가는 아줌마들.
1: 어촌계원 50명, 60명 하고 또 외지 해녀들 데리고 오니까.
0: 오니까 우리가 한 10명 돼야 돼. 한 돌에 10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0명씩 작업을 해야 돼.
1: 외지 해녀들 데리고 한 50명씩 데리고 오겠네.
0: 50명이 데리고 오지. 지금은 없어. 해녀들도 없고, 우리도 여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아무도 작업도 못 해. 지금은 이제 다이브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교대로 하는 거라.
1: 근데 다이브가 뭐 갖고 해요?
0: 배우의 기계 돌리고 산소 가지고 하는 거라.
1: 그럼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졌네?
0: 그거는 다 필요가 없어 이제.

0: 이 해녀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미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출양을 해서 7, 8개월 정도 미역을 채취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아, 여기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다 정착하는 해녀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있다가 이제 다들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1: 도시 사람들은 항상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항상 밑을 내려다보는 삶을 그렇네요. 살고 있잖아요.
0: 저도 10년 만에 이 마을에 와가지고 우리 해녀 어머님들하고 진지하게 길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한편으론 좀 아쉽고 또 이게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마을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우가포라든지 그다음에 판지 마을에 가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또 새롭게 어떻게 또 변화해 가겠죠. 우리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또 오면 또 달라진 모습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he didn't know much about Hanyang, but she wanted to visit it.
2: 제가 함양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택시 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택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3: 회사에서 양보.
4: 부장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지금 인사하세요?
3: 네.
2: 아, 자도 될까요?
3: 네.
2: 좋아요. 어우, 바로 오자마자 찾았어요.
1: Taxi is the best transportation means when traveling to a new place.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 한양
3: 전부
1: How much do you know about Hanyang? Hanyang is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Gyeongsangnam-do province. What kind of place is Hanyang, the taxi driver's hometown?
5: 사장님 고향은 함양이에요?
3: 예, 함양이에요.
5: 아, 진짜요?
3: 네.
5: 왜 한 번도 함양 안 떠나요?
3: 떠났었어.
5: 아, 떠났어.
3: 아가씨 때문에 떠났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 함양은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국립공원을 두 개나 가지고 있어요.
5: 아, 진짜요?
3: 지리산하고 동부산이 있어요.
1: Since ancient times, Hanyang has been known as a high-spirited land. The first thing to catch the eye here is lush forests.
3: 이 상림이라는 곳은 최춘 선생님이 공수를 내려오실 때 여기 함양에 비가 많이 오면 네. 물이 이제 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집들을 다 네. 들어오는 거야. 네. 그래서 나무를 심어줬어.
5: 아, 진짜요?
3: 네, 공원에. 네, 아. 상림공원.
1: 상림파크.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it during this time of year.
5: 진짜
1: Red blossoms catch the eye.
2: 진짜 끝이 없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어, 향은 있긴 있어요. 어, 이거 그러네. 아, 이거 두 개예요, 근데. 두 개 합치면은 얼굴만해.
1: Corn poppies symbolize consolation. The red flowers seem to offer solace to the visitor.
2: 네, 뭔가 꽃 볼 때는 사람들 항상 기분 좋고 뭐 희망도 있고 위로도 받아가지고 일단 기분 확 좋아졌어요.
1: We say goodbye to the red carpet of flowers and head to a deep ravine. A scenic road comes into view.
3: 여기는 지안재라고 해요.
5: 지안재?
3: 예. 옛날에는 여기서 마천 사람들이 다 걸어서 시장에 오고 함양에
5: 아~
3: 왔다가 시장에 와서
5: 연결
3: 그렇죠. 이런 진짜 고마운 길이지. 아~ 네, 옛날에는 소 팔고 가면 소 판 돈 빼주려고 숨어 있고 그랬던 사람들도 많아.
5: 아, 이렇게 예쁜 길이 역사 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네요.
3: 그렇죠.
1: The meandering road used by locals in the past to make a living takes us to the foot of Chirisan Mountain. This area is called Machonmyeon, meaning the first neighborhood under the sky.
3: 이제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고 싶어요?
5: 이제 배고파요.
3: 배고파요.
5: 밥 먹으러 와야죠.
3: 아, 그래요?
5: 저 저번에 함양 마천 한번 와봤는데 그때 할머니 집에서 밥 먹었거든요.
3: 아, 그래요?
5: 그거 너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는 김에 또 한번 거기서 함께 할까? 왜냐면 할머니 맛 거기서만 먹어볼 수 있어가지고.
1: There is a reason Emily wanted to visit Hanyang again. The taste of grandmother's food was unforgettable, and it comes to her mind first when she thinks about Hanyang.
2: 우와, 우와 왔어요.
3: 고생하셨어요. 그정 온다고.
2: 고생하셨어요, 진짜.
3: 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2: 저 오늘 독분 진짜 많이 배웠어요.
3: 네, 오늘 맛있게 드시고.
2: 그렇게 꼭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3: 네,
2: 진짜로.
3: 그러세요.
4: 안녕하세요.
2: 수고하셨습니다.
0: After saying goodbye to the taxi driver, Emily heads to see grandmother.
2: 할머니! 할머니!
6: 어, 좋아! 아! 어이구, 반갑네!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세상에!
2: 또 왔어요. 너무 맛있게!
6: 또 왔어! 아이고!
2: 아, 그럼요, 할머니 밥 더 먹어야죠.
6: 그래요. 들어오시오!
0: What is she doing?
6: 저기. 오. 손님 오마. 꾸드리려고. 힘들어, 이제. 꾸져야지.
2: 꾸져!
6: 이렇게 후라이팬에 이제.
2: 아, 튀겨!
6: 어, 튀겨. 어.
2: 튀기는 거군요. 구이네요, 구이.
0: Grandmother has been cooking for visitors who come to hike on Chirisan mountain trails for 20 years now. That's how she met Emily.
6: 이거는 네 커피요.
2: 네.
3: 아니 우리 집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야.
6: 예쁘갖고 그 머리 좀 이리 예쁘게 한번 따줘보려고.
3: 이걸 이제 여기서는 다섯 가닥으로 이렇게 따거든. 그러면 다섯 가닥으로 따면 이게 총총해.
0: All girls are amazed to see their mothers braid their hair. This is probably how Emily feels right now.
2: 미용실 하세요, 어머니. 할머니.
6: 됐지?
2: 완전 전통적인 머리 같아요.
6: 지금 오케이, 됐어.
2: 오케이.
0: Emily is out to sample the local cuisine of Hamyang. Where is grandmother going so quickly?
2: 아침에 운동 안 하셨던 분들은 할머니랑 그냥 가면 돼요. 오! 오늘 제대로 운동.

0: vast grassland on a slope. To grandmother, the slopes of Chirisan Mountain are like a supermarket where she can find any wild herb she wants. To Emily, who has lived in Korea for 3 years, wild herbs are new.
1: 할머니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오사리?
2: 오사리.
1: 응, 고사리.
2: 응, 오사리.
3: 이래갖고 이제 싹 다 손님들 오면 이제 삶아서 해주잖아. 직접 이래갖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맛있게 잡고 가는 게 최고 최고 행복하다.
0: To grandmother, bracken is an excellent cooking ingredient. She says she doesn't mind cooking for her visitors who come from afar. Grandmother wants to let Emily discover this joy too.
2: 그래도 또 행복해. 도시에는 온갖 걸 다 돈을 주고 사 먹잖아. 이거는 조금만 저 노래 가면은 돈 주고 안 사 먹으니까.
1: 해볼까요? 해볼까요?
2: 그래갖고 이제 저쪽 걸려. 그래갖고 요리 그쪽 땡겨.
0: Emily moves a heavy bunch of bracken from her apron to a bag.
2: Okay, 내가 또 사다요.
1: 이야,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독일에 팔면은 진짜 저 부자 될 수 있어요. 사업 이거 사업할까요, 진짜요?
2: 어, 사업.
1: 독일에서?
2: 어.
1: 아, 이거 농사 부리는 와우. 이거 신세계예요, 저한테.
0: To Emily, an apron with a pocket is an amazing invention. The 24-year-old is so excited she doesn't even feel tired. Grandmother is proud of her.
2: 거기서 어머니 근데 그런 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살아라고.
1: 살게요.
0: After a very brief break.
1: 할머니 같이 해요 저랑. 아니 아니 안 샀어요. 할머니 보자 아마.
0: This time it's a bamboo grove.
2: 지금 안 끊으면 이 커피만 못 먹어. 그래서 지금 끊어야 돼. 아이고, 이거 봐요, 봐라.
0: Grandmother wants to harvest something that can only be eaten during this time of year.
1: 여기 한국 아니라 무슨 정글 같아요.
2: 집에 여기 분비를 해.
1: 저 할머니 천생에서 원숭이였어요.
2: 네, 맞아. 맞아. 원숭이.
0: She hands something over.
1: 할머니.
0: Emily has never seen it before.
1: 할머니, 근데 이거 정확히 뭐예요?
2: 죽순.
1: 죽순.
2: 죽순 나물. 이 대나무.
1: 네.
2: 근데 이 크면 대나무고 어릴 때는 죽순. 삶아 가지고 이제 초집에도 찍어 먹고 또 덮개가리 이어서 볶아도 먹고.
1: 이게 아이고. 우와.
0: When food was scarce in the past, bamboo shoots were a valuable food. Those that grew on Chirisan Mountain are known to be crunchier and more tender.
1: Okay, 하나.
0: They do look big and plump. Bamboo shoots must be trimmed right after harvesting. They are cut in half and only the tender pulp is used.
4: 짜잔.
0: Emily is doing a good job.
5: 오늘 에밀리가 잘 따라해요?
2: 응, 잘 잘하네.
5: 영 잘해요?
2: 응, 영 잘해.
1: 할머니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5: 잘 됐어요.
0: In less than an hour, they've gathered many bamboo shoots. Emily, you have earned your meal today.
2: 다 같이 대파
0: Even after coming back home, grandmother has no time to rest. She cooks bamboo shoots in an iron pot on a kiln. They must be cooked before they dry out so that they taste tender and crunchy. While the bamboo shoots are cooking,

0: In no time, simple dishes made by grandmother are ready. Her food has become so popular that foreigners even make reservations to come and try it.
1: 캐나다서도 오고, 영국서도 오고, 미국서도 오고. 먼 데서 이끄지 잘난 일에 풀반찬 먹는다고 이끄지 오는데 한마디로 뭐 개국은 못 해줘도 해줘야 자수고 가지.
0: The menu is different every day depending on seasonal ingredients growing in Hamyang. This is how much she cooks every day. The table is full of dishes.
1: 잡숴보시오.
0: In the meantime, she has made water parsley pancakes.
1: 아까 씻고 튀고 남아서 먹고 밖에서 캐갖고 그 이름 먹고 좀 이거는 좀 머위파리 이거는 이제 요 된장에 찍어 먹고 요 묵은 요 간장에 찍어 먹고 이 차린 건 없어도 많이 고기 겁니다.
2: 진짜.
0: To grandmother, this is not enough. Emily wraps a mouthful of goodness in a lettuce. How does it taste?
2: Mmm. 아, 이거 맛있네요. 반찬이 이렇게 많고 쌈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국도 나오고 원래는 하나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하는 거 다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 할머니 닭 직접 하시는 거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하죠.
0: She missed grandmother's food so much. But in addition to its unforgettable taste, it's grandmother's extraordinary kindness that resonates in visitors' hearts for a long time.
3: 갈 시간이 됐어요.
1: 아, 아 중국밥. 어, 중국밥 가다가 먹어.
3: 이것도 뭐예요?
1: 중국밥.
3: 아, 감사해요.
1: 중국밥 먹어. 어, 그래.
3: 아이고, 할머니. 어, 잘생겨주셔서 감사해요.
1: 어, 그래. 잘까?
3: 또 올게요.
1: 어, 또 와.
3: 어머니, 건강하시고 밥 잘 챙겨주시고. 약속. 아, 약속이요.
1: 약속. 어,
3: 감사합니다.
1: 어머니, 어, 잘까?
3: 안녕.
1: 잘까? 사랑한다.
3: 네.
0: A thankful meal for a foreigner living far from her home country. She will start missing it again soon.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Ide Myunghwa,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which has produced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produced premium liquor. And we explore Kabi Tree, which has provided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e Myungh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e Myungh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ong-gu District, Busan. And Ide Myunghwa, a maker of chunbyung, or traditional Korean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2: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3: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 불에 굽는 70년 된 직화 제조 기술에 있습니다.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반죽의 상태와 불의 세기를 사람이 직접 맞추는 섬세한 장인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병 하나하나가 얇고 바삭하면서도 속은 고소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김파래 등 다양한 재료 각각의 맛을 잘 살 수 있도록 배합과 굽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반적인 전병과는 다른 한국 전통 전병만의 식감과 풍미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1: The company has monitored the batters, grilling process, temperatures, time and changes in color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s part of an effort to deal with the growing number of orders, the firm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4: Oh, 회원님, 저희 MS 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성수기가 되면 물량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늘어나니까 대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다 돼 있으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된 거예요.
5: 예, 만족하시다니 저희들도 정말 일단은 예, 보람이 있고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부터 예, 출하, 까지의 모든 공정들이 데이터로 관리가 되면서 정말 요번에 또 MS 도입이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4: 그래서 주문만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5: 앞으로 주문 많이 들어올 겁니다.
4: 예. MS 도입하니까 그게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저희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엄청난 만족도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가 삼성을 만나가지고 예, 햇볕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5: 저희들이 와서 현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특히 주안점을 둔 부분은 제품별로 포장 박스를 색상을 구분을 해서 관리하게 됨으로써 재고라든지 제품이 어느 정도 보관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쉽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 위해서 제품 보관 대차를 180대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물류 이동 동선을 한 50% 가량 단축시켰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onstantly expanded the business by entering the major department stores in Korea. By developing premium Chambyeong gift sets, the company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client bases. The improved tastes and the brand have gained trust among consumers.
6: 제가 이대명과 그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어서 그래서 매장에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너무 많은 과자도 있어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7: 지금 사장님 제가 그 피스타치오 맛을 고소하다고 좀 맛있다고 그러고 아들은 자시라 해가지고 잔맛이 맛있는지 그걸 하나씩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살아갔거든요. 이대명은 정말 먹어보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이게 맛있었고 한번 오픈하게 되면 다 먹게 돼갖고 좀 아쉽더라고요.
1: The company has developed new products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Chambyeong with advanced methods. By improving the traditional taste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it aims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4: 저희가 좀 더 회사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예. 그 다음에 뭘 좀 더 해야 될까요?
5: MES 부분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4: 네.
5: 그러면은 그 MES도 충분히 고도화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MES 고도화뿐만 아니라 설비 고도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 고도화 부분은 지금보다도 더 조금 더 이런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동화 단계를 단계적으로 거쳐가다 보면은 우리 생산 현장이 지금보다 훨씬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지금 상상이 진짜 안 될 만큼 너무 기대되는데 회원님 많이 도와주실 거죠?
5: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예, 저희들이 달려오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4: 네.
5: 예. 이대명과는 대표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명과는 정말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 72년 된 장인정신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쨌든 좋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이제 삼성에서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위원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좀 확고하게 디테일하게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1: 이대명과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moting harmony between the traditional tastes and modernized production process. All eyes are now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ased on the accumulated skills and philosophy of the master, Hans Fermentation Lab has developed advanced fermentation methods. The company has carried out studies on nuruk, or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and it has produced traditional Korean liquor. By implementing cutting lab, which has developed and maintained a reliable fermentation culture, Hans Fermentation Lab is located in Cheongneup, Chu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in 2018 to reproduce the tradition of Nuruk, which has faded into history. By constantly carrying out studies with old literature materials, it has strived hard to reproduce different types of traditional liquors.
8: 저희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대한민국 유일 전통 누룩 명인인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을 기반으로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좋은 술을 빚는다라는 철학 아래 발효의 본질에 집중한 프리미엄 전통주를 생산함은 물론 장기간 저온 발효와 숙성을 통해 품질 중심의 제품을 만들며 대량 생산이 아닌 깊이 있는 맛과 차별화를 추구합니다.
0: 도한 청량주 and 백수 환동주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도한 청량주 has been developed by reinterpreting 청명, which is one of the 24 traditional solar terms in Korea. 백수 환동주 is made with 누룩 that is made only with mung beans. As it is fermented slowly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a delicate flavor.
9: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대표 제품 청명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술입니다. 옛 제조 방식을 당사 대표님이 일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빚은 프리미엄 전통주입니다.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쌀, 물, 누룩만을 사용함은 물론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내장산 청정수 그리고 명인이 직접 띄운 전통 누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또한 후술을 거치지 않고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알코올 도수 그대로 원주 상태로 숙성, 병입하고 깊고 순수한 풍미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제조 방식으로 탄생한 청명주는 맑고 깨끗한 산미와 함께 상큼한 과실향, 은은한 꽃향이 조화를 이루며 이는 도안 청명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고유의 풍미입니다.
0: Nuruk, which i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for the production of traditional liquor, is made by going through 45 days of fermentation. After mixing it with a hard-boiled rice, the fermentation stage begins in the tank. The liquor goes through 60 days of fermentation, an additional 30 days of aging after the filtering stage. After the 90 days of production process, premium liquor is completed.
10: 당사의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룩에서 비롯되는 산미와 과실 향이 술에 얼마나 잘 발현되고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아침 회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는 관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알코올 도수 측정을 통해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주의 경우 유관 검사를 통해 이물질 혼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병 세척 과정에서는 병의 파손이나 불량 여부를 선별하는 등 다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Hans Fermentation Lab has introduced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while keeping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is currently building a program that can automatically and precisely control the fermentation environment.
10: 당사는 스마트 공정을 구축하여 생산 및 출하 데이터를 전산화하고 재고 관리와

0: 발주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 공정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생산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발효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하는 술의 맛과 알코올 도수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값을 데이터로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Considering the modernized manufacturing environment, the company has carried out different studies to reinterpret the traditional brewing method. It aims to broaden the scope of business as well as develop new products that can captivate the tastes of consumers.
2: 당사의 연구팀에서는 전통 방식 바탕의 현대적인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누룩술의 향과 맛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도안 청명주를 기반으로 스파클링 버전 제품 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The products of Han's Fermentation Lab have entered a lot of Michelin Guide restaurants in Korea. Also, it was designated as official drinks for dinners and formal meetings. The firm aims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order to maintain the tradition of Korean liquor.
3: 당사는 최근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저희 K술 역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고유한 특징과 가치를 살린 제품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프랑스의 와인과 같이 품격 있는 전통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세계인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선보이고자 합니다.
1: Han's Fermentation Lab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liquor in Korea.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capture the tastes of global consumers.

0: People can enjoy different tastes of coffee only with a single extract.
1: 저희 가비트리의 대표 제품은 가장 맛있는 원두로 생산하는 콜드브루입니다. 브라질,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싱글과 세 가지 원두의 특징과 장점을 적절히 배합한 블렌딩 제품, 그리고 콜롬비아 디카페인까지 총 다섯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 콜드브루 원액의 장점은 기존의 추출법인 점접식이나 침출식이 아닌 자체 개발한 미스트 분사 방식의 추출법으로 만들어 변함없고 고급스러운 맛과 품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 음영의 피니쉬가 텁텁한 맛이 아닌 부드럽고 깔끔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0: The firm has constantly developed a wider range of items that are made with coffee. And coffee gummy, which has maintained the original flavor of cold brew extract, is one of them. It is a new type of coffee that can consume caffeine more conveniently.
1: 저희 가비트리는 콜드브루 원액을 이용하여 집어 먹을 수 있는 커피 젤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젤리의 특징과 장점은 커피 원액으로 만들어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고 운전할 때, 운동할 때, 공부할 때 쉽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포장으로 만들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현대인들이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피 제품입니다.
0: Garbitry has designed precise production process as part of an effort to keep the improved taste. The coffee beans are ground precisely into the optimal size for cold brew. By developing a patented apparatus for extracting Dutch coffee with fog spray method, the firm has reduced the bitter taste and improved the unique nutty flavor.
2: 보통 콜드브루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방울씩 물을 떨어뜨려서 원두를 적십니다. 근데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게 되면 원두가 고루 적셔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스트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한 방울이 골고루 안개처럼 분사가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적셔져서 항상 일정하고 맛있는 맛이 유지되는 게 저희 콜드브루의 핵심입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with HACCP certified facilities. By introducing automated filling lines, the bottle caps are sealed perfectly and defect rate has decreased. Lastly, the products go through the metal detector to enhance safety.
3: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의 입출고 관리는 물론 무엇보다 작업자의 편로도가 훨씬 줄어들어 작업 능률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불필요한 로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작업 능률을 올리게 되므로 매우 만족스러운 작업 환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Garbitry has considered coffee as a type of ingredient for a lot of different products. Aside from cold brew extracts, it has developed diversified products, including gummy, as well as daily necessities.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 that has been made by the workers, the company has constantly released new items.
3: 현재 개발된 제품으로는 커피 젤리, 커피 샴푸, 커피 워터 젤리, 커피 치약 등이 있습니다. 커피는 사실 버릴 것이 거의 없는 소재입니다. 원두뿐만 아니라 껍질 그리고 추출 후 남는 커피 밥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두피 케어나 피부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이미 회사에서는 샴푸나 화장품으로 개발되고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i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its business in overseas markets. By joining the Korean and overseas exhibitions and events, it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global field.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suggest a new standard for the coffee industry.
2: 저희 가비트리는 소비자에겐 신뢰도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수출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제품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1호점이 중국 충칭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프랜차이즈를 시작으로 더욱 커피 업계의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인 ESG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Garbutree has brought about a paradigm shift to the coffee industry by cultivating new market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by making innovative attempts.

0: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1: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 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2: Asia's oil lifeline continues to be caught in the crossfire between the U.S. and Iran, as Donald Trump demands nuclear surrender while Tehran remains defiant. On Press Perspective today, we'll revisit tensions in the Middle Eas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선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0: world-class musicians.
1: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뭐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하면 재즈, 재즈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0: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2: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네,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0: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0: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0: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2: In this place, the residents can feel the culture and the music of this place through this place. Or the expert musicians can come and create, record, and even have a concert hall. So it's a mixed culture space, which is designed as a hybrid culture space.
0: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2: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0: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J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0: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1: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저희의 어떤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0: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1: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 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0: Music Station 1939 makes the recording studio available not only to professional artists but also to the public to rent. People can schedule a recording session at an affordable price to create lasting memories.
2: 아마추어다 보니까 잘 못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편하죠. 좋고. 만약에 녹음실이 없다면은 딴 데 나가서 이렇게 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 뺏기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녹음실이 있으니까 가차운 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0: When music meets a dedicated space, it inspires the creativity within us, presenting us with a joyful experience that will break the monotony in our daily lives.
1: 음악역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예술인들이 녹음실에서 아티스트들이 녹음을 하고 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재탄생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0: For visiting artists, the Music Station 1939 offers accommodations so that they can focus on creating art or music.
1: 음악역을 잘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음악역은 과거에 가평 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길도 없고 또 기차도 남겨놓지 못해서 이것은 음악역 1939가 구 가평역이었다는 것에 대한 기억이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차를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0: This is a Mugunghwa train that was brought back here 10 years after it last left the old Gapyeong station, which is now filled with mementos from the days when the old Gyeongchun line was in operation. The railroad tracks have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ni Station and Namchuncheon. Though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on display is a nostalgic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1: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은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 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0: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3: Now, 4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0: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4: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운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들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두들기호라 그래가지고 아주 서민적인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되고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0: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For some people, the exhibit evokes cherished memories, while for others, it triggers fun memories of traveling by train. Some of the nostalgic exhibition pieces keep people lingering around.
5: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서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가평 사는 분들이 그 전에 모르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0: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6: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7: 제가 원래 가평에 그냥 친구랑 총캉스를 숙소 앞에 보니까 음악역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0: 생활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2: 이 교육 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3: 막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 팝송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을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1: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4: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1: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5: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아,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No longer serving as a train station as it did in its former days, the Cultural Center has now embarked on a new chapter filled with music and the arts. Transitioning from moving passengers and goods to its current purpose of spreading culture and the arts, Music Station 1939 is fully committed to its mission.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맡고 냄새를 맡는 굉장히 향기가 좋은 봄꽃입니다.
1: 와우! It smells so sweet! Makes you want to take just a tiny piece with you.
0: 꺾어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식물한테 해를 가하는 행동이니까요. 식물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오감으로 이렇게 수목원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루스쿠스라는 식물인데요. 이렇게 보면 꽃이 피어있는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잎은 가짜 잎이고 이 위에 조그맣게 솟아있는 잎이 진짜 잎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았을 때 더 아름다운 식물로 이 루스쿠스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와우! The more you look closely at plants, the more surprising they become. Spring is just too beautiful to simply walk past. People stop in their tracks, trying to capture the moment.
2: 그리고 커플끼리 오면 이제 사진 많이 찍으니까 뭔가 봄 느낌 나고 많이 이쁠 것 같아. 데이트하기 좋을 것 같아. 진짜 강추합니다.
1: After enjoying spring to the fullest at the Arboretum, if you need a little break, why not stop by a cafe right next to the sea?
3: 너무 맛있다.
1: Talk about sipping on fragrant flower tea and taking in the ocean view.
3: 바다 보면서 먹으니까 꽃향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It feels like both body and mind, frozen all winter long, are finally melting away. And before you leave the Arboretum, how about taking a piece of spring home? There's a plant shop right at the entrance of the Arboretum.
4: 겨울엔 추워서 딱히 할 게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신나고 즐거웠어요.
1: And right now at Cheollipo Arboretum, there's also a Magnolia Festival taking place. It runs until April 19th, so come see the magnolias and all the other spring blooms and truly soak in the season.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바로 알리기.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Insung Research.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광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광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예, 또 산입니다. 이 홍천이 워낙 또 산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여기가 가리산이거든요.
1: 가리산.
0: 예, 근데 가리산이 홍천을 대표하는 산 중에 하나고 그 곡식 같은 거를
1: 왜?
0: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쌓아놓은 모양을 이제 가리라고 하는데 이런 봉우리가 그런 모양이라고 해요.
1: 아 이렇게 아 이렇게
0: 이렇게 막 뒷다 쌓아놓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가리산이긴 한데
1: 네.
0: 이 산이 또 넓어가지고 뭐 자연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즐길거리가 많은데 혹시 막 몸소신 거 액티비티 좋아하세요?
1: 네. 뭐 액티비티는 뭐. 네, 뭐 드라마에서도 뭐 산은 뭐
0: 아, 안 그래도 여기 래퍼즈 파크가 있어요. 래퍼즈 파크가 있어서 막 짚라인도 타고
1: 네.
0: 재미있는 체험거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가시죠.
1: 아 짚라인 이런 거
0: 네, 하실 수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어디 빨리 가시죠. 가시죠.

0: 여기는 약간 얕아서 아이들 하는 것 같고요.
1: 아 근데 왜 군대 시절에 이 막타가 좀 생겼지? 공포스러운데 약간. 네. 아, 오셨네.
0: 아, 예, 안녕하세요.
1: 아, 예, 잘 오겠습니다. 네네네.
0: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1: 군인이신가요?
2: 아니,
1: 아니시죠?
2: 네, 여기 지금이에요. 이제 산 속에서 좀 스릴적인 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체감상으로 이제 한 11m 정도 된다고
1: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막타워 11m. 네.
2: 아. 딱 이제 사람이
1: 가장 공포 느끼는 11m. 11m. 딱 보면 막타워지, 저게.
0: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희?

0: 뒤로 가고 싶어.
1: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0: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약간의 스릴이 벌써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1: 약간 떨립니다.
0: 아이, 걸어가니까 또 군대 느낌 나네. 아이. 그 시절 그 느낌이야. 1층으로 가자.
2: 아, 그럴까요? 지금.
0: 이거 어떻게 걷노? 와. 얘 여행 프로그램 맞죠?
1: 형님 먼저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0: 먼저 해야지.
1: 아, 형님 먼저. 약간 물도 형님 먼저.
3: 한번 여기 앞쪽으로 살짝만 나와 보실까요?
1: 아,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뭐 걸어주셨으니까 이왕.
3: 네, 살짝 해드릴게요. 네, 검색줄 잡고 천천히 앞으로 나가 보실게요.
0: 오, 가는 거야?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3: 네, 가시면 됩니다.
0: 와,
3: 조금만 더 보자. 네.
0: 아휴, 참.
1: 하실만 한가요?
0: 네?
1: 하실만 한가요?
0: 하실만 한데, 밑에 보면 아이야.
3: 어떻게 좀 더 무섭게 해드릴까요?
0: 아니, 지금도 충분히 무서워요.
3: 살짝만 더 무섭게 해드릴까요?
0: 네?
1: 중간에 가시는데?
0: 아니, 저기요.
3: 아, 저기요.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0: 왜요, 왜요? 아니.
3: 할 수 없어요. 가보세요, 한번.
0: 아니, 그게 아니라.
3: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0: 오시고요. 아,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아, 잠깐만. 아이, 나 이 사람인데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 어우.
1: 우와, 오, 밑에가 진짜 높다. 아니, 거기 안 잡고 간다고요?
4: 어, 팀이랑 다르네.
5: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지?
0: 와, 나 지금 벌써 녹초됐어.
3: 와. 다시 가?
0: 아, 오래요? 아, 아이고, 어지러워지네.
3: 아, 여기 마지막 이 네 개는 줄을 안 잡고 오실 거예요.
0: 이거를?
3: 네. 줄을 안 잡고 와보세요. 만약 줄 잡으시면은 한 번이라도 잡으신다 다시 보낼 거예요.
0: 아, 진짜? 네. 어이씨.
3: 껴안으면서 오시면 돼요.
0: 어, 네. 이렇게 흔들리는데 안 잡으라고?
3: 네. 저도 아까 안 잡고 왔습니다.
0: 진짜로?
3: 오, 잡으시려고 하셨어요.
0: 오우씨. 너무 흔들리는데? 오우씨, 잡아야 돼.
3: 잡으셨네. 다시 뒤로 가실게요.
0: 아, 참나. 그럴 없어.
3: 오히려 천천히 오시면 더 흔들려요. 차라리 빨리 와버리시는 게 나아요. 한 발짝 오시. 그쵸? 그쵸?
0: 아, 걸리시는데?
3: 잠시만요. 야,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0: 지금 어지러지네요. 와.
3: 어, 그거 잡으시면 안 되세요. 위험해요.
1: 굉장히 어려운 다섯 걸음이네요.
3: 잘하시네요.
1: 고맙습니다. 와, 무슨 마지막은 거의 도망치는 것 같았어요.
3: 네, 이거 풀어드릴게요.
1: 손에 땀나 막 이거 어떻게 해, 땀나.
0: 오, 손이 적적하네.
1: 손에 땀나 이거.
0: 보자마자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디톡스라고.
1: 디지털 디톡스.
0: 네, 근데 이거 이런데 오면 핸드폰도 안 보게 되고 자연하고 계속 놀고 체험하다 보면 시간이 또 훌쩍 많이 갈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지금 뭐 어린이 친구들만 봐더라도 네. 다 여기 지금 정신 팔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러고 이거 볼 새가 없어요.
0: 그래, 너무 좋아.
1: 나중에 또 자녀분들과
0: 아, 꼭 와야 되겠어요.
1: 예.
0: 아, 너 이런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와. 좋은데 빨리 갑시다.
1: 네. 일단 내려가서 또.
0: 어우. 아이고.
1: 아, 여기도 높이가 꽤 되는데요?
6: 여긴 더 높은 것 같아요.
1: 아, 여기서 타는 거구나. 아, 저희는 여기예요?
2: 그냥 이거 또 여기다가 또 내 목숨을 맡기는 거야? 네. 오! 오.
7: 주저함이 없다.
2: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8: 언제까지나 안전요원 자세예요.
1: 요거는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아, 그러세요?
1: 요번엔 아홉 번죠.
2: 원래 타기 전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인 있습니까?
7: 없네요. 너무 의기소침해지네. 출발하겠습니다! 운주나 가자! 운주나 가자! 와, 엄청 빨라요!
3: 그러니까 발판에 올라가실게요.
7: 네, 고맙습니다. 와, 속도 엄청나네요. 스위치까지인데요?
2: 드리빙 코리아 파이팅!

0: 어떠셨나요?
1: 네?
0: 어떠셨나요?
1: 너무 시원해. 그리고 이거 다음에 탈 때는 좀 주변 좀 봐야겠어요. 지금은 이제 꽃이 이제 안 폈는데 꽃이 피고 푸르스름해지면 진짜 예쁘고 네. 멋있겠다.
0: 여기 나무에도 아. 이제 막 입 매치고 하면요.
2: 한 번씩 동물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0: 아, 그러겠네.
1: 여기 남녀 커플이랑 뭐 이렇게 가족분들 많이 오시겠네요. 그러면.
2: 네, 많이 오죠.
1: 아, 그 여기 좋아. 공기도 좋고.
0: 네.
1: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코스예요?
2: 네, 맞습니다. 아. 일곱 번째 코스.
1: 일곱 번째 코스. 네.
2: 그래서 아. 좀 다르게 타실 거예요.
1: 다르게?
2: 자체를. 네.
0: 자세가요?
2: 아까까지는 그냥 앞에 보고 출발하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네. 뒤돌아보고 양손 다 놓은 채로
1: 아~
2: 공중에 뜨듯이 이러고 아~
0: 내려가. 자유.
1: 자유야.
0: 프리덤.
2: 네. 네. 자연을 만끽하시라고. 네.
1: 마지막 타이틀은 자유.
0: 자유.
2: 뒤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무릎 살짝 굽히시고 그리고 그대로 뒤로 누워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1: 멋있어! 우! 하나, 둘, 셋! 어머니! 오, 좋다! 와, 근데 여기 자연 풍광이 되게 멋있어요. 오, 이렇게 세다네.
2: 자, 하나, 둘, 셋!

0: 여긴 오늘 마지막 코스인가요?
1: 예, 오늘 이제 디톡스 여행에 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제 육체적인 독소를 또 빼내야 됩니다.
0: 육체적으로?
1: 예, 뭐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0: 어? 그럼
1: 여기가 사우나예요.
0: 아니 이런 시골에 갑자기 사우나가 있다고요?
1: 예, 몸의 독소를 또 빼내셔야 됩니다.
0: 아 진짜요? 와 이런 게 있어요? 예.
1: 제가 우리나라 여행하면서도 이런 곳을 못 봤거든요.
0: 아 대박!
1: 도심 안에 있잖아요. 너무 이쁘죠?
0: 완전 멋있어.
1: 한 몸에 땀 빼고 이제 오늘 편히 주무시라고.
0: 또 이렇게 또 피곤하다고 이 지친 몸을 또 이렇게. 와 진짜 여기 재밌다.
1: 네, 되게 또 귀엽고 여기 깜찍하고 쭉 있어요.
0: 아 방마다 이름이 있네요.
1: 네.
0: 인삼. 네. 인삼방, 한우방, 옥수수방. 여기 들어가면 옥수수가 들어 있고 한우가 들어 있고. 인삼이 들어있나? 아... 저 사장님!
2: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옥수수, 한우, 네. 인삼 이렇게 있는데
2: 네네.
0: 들어있나요?
2: 넣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아,
0: 그럼 그냥
2: 네, 이... 홍천 특산물로 제가 이름을 다 지어놓은 거예요.
0: 홍천 특산물로.
2: 네네네.
1: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2: 일단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반달창으로 바깥에 강이나 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0: 갑시다.
1: 네,
0: 아, 우리
1: 그 준비 부탁드릴게요.
2: 아, 해드릴게요. 아,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주면 되고요.

0: 시원합니다.
1: 예. 네. 쌀쌀합니다.
0: 이거 아직 그래도 날씨가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편이긴 해요.
1: 네, 일교차가 또 커가지고 네.
0: 지금 들어가면 진짜 딱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또 정말 열심히 이곳저곳 예 돌아다녔는데 네. 모든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0: 와, 잡았네. 아니 근데 아까 옷 갈았는데 엽전이 있는 거예요?
1: 아, 예.
0: 엽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사 먹을 수 있나 봐요.
2: 재밌다. 아 진짜 엽전이네요?
0: 엽전이에요. 보시면 엽전. 엽전. 사장님, 아 사장님 여기 계시네. 네.
1: 어느 방에 저희?
0: 저희 그러면 옥수수 방 들어가면 될까요?
3: 네, 옥수수 방으로 네. 제가 안내.
0: 아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3: 요거는 저희가 엽전이 하나당 1,000원씩 해서 사우나 음료를 사 드실 수 있는 거.
0: 아 알겠습니다.
1: 와 정말 그
0: 바깥으로?
1: 돌.
3: 바깥으로.
1: 돌 정말
0: 오.
1: 와,
0: 오, 이거는 너무 뜨거운데?
1: 네.
0: 우와, 우와,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1: 따뜻한 정도가 아닌데요?
3: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0: 네.
3: 여기 맥반석 위에 물 뿌리는 게 핀란드식 사우나인데요. 물 뿌리시면 물 끓는 소리가 날 거예요.
0: 그러면 스팀. 네.
3: 옆에 준비되어 있는 거는 핀란드 사우나 모자라고
0: 네.
3: 모발이나 두피를 보호해줘요. 위에 온도가 뜨거워서 쓰고 이용해주시면 되고.
0: 아, 그 여기는 따로 우리가 양머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1: 되는 거 없네요. 이게 도기고요.
0: 네. 이렇게 쓰고. 오, 네.
1: 아, 네. 너무 깜찍한데요? 깜찍한가요?
0: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엽전은 이따가 저희.
3: 네.
0: 네, 사람 동동한 식혜.
3: 둘 다 식혜로
0: 네. 네.
3: 식혜로.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유, 그러면은 오 따뜻
1: 몸이 노곤해진답니다.
0: 네, 아 저도 이게 등도 뜨거워요.
1: 아 이렇게 되겠구나.
0: 네, 이렇게
1: 그리고 아. 실제로 너무 잘해놓으신 게 핀란드 혹시 가보셨어요?
0: 저는 안 가봤죠. 가보셨어요?
1: 네, 핀란드에 몇 번 가봤는데 핀란드에서는 호숫가에 진짜로 이렇게 그 장비해놓고 물 뿌리면서 땀 쫙 빼거든요. 핀란드의 인구가 550만이라고 하는데 핀란드에만 총 330만 개의 사우나가 있다고 하니까 아 정말 뭐 핀란드는 이 사우나를 엄청 사랑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우나가 우리는 되게 친숙하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0: 그렇죠.
1: 근데 사우나가 핀란드예요.
0: 제가 물을 한번
1: 쭉 하고 올릴 거예요. 발걸려서. 오! 와, 소리가 무슨 고기 굽는 소리 같다.
0: 그러니까 한우 올리는 소리야.
1: 네.
0: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1: 네.
0: 오!
1: 화우 열열 와! 와 이제 온다 이게. 그 습기가.
0: 습기가.
1: 네. 이것도 조절해 가면서 해야겠다.
0: 이 열기가 스팀 사우나의 그 열기가 내 몸을 감싸 안으면서 나의 피로를 확 가져가고.
1: 그러면서 땀이 살짝 이제.
0: 지금 살살 이제 맺히려고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이제 두피 보호로 너무 뜨거우니까.
1: 네, 또 열이 또 위로 올라가니까.
0: 이렇게 모자를 쓰는 거구나. 이것도 되게 재밌다.
1: 그러니까요.
0: 귀엽다.
1: 와, 저것도 해놓으셨네요. 모래시계도.
0: 네.

0: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우와
1: 감자 고구마인데 요거는 생이에요. 아, 생. 그래서 옆에 장갑 꼭 끼시고 위에 보시면 고구마 통이 아, 따로 있거든요.
2: 네. 네. 어 뜨거라. 됐다.
0: 냄새 있겠는데요? 아.
2: 네. 아유. 짠.
0: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0: 어떻게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요? 이 목욕탕과 이 더운 데서 마시는 찜질방 같은 데서 마시는 식혜.
2: 진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알고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콜라를 먹는다고 무슨 이온을 먹는다고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2: 지금 정확하게 몇 개국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0: 제가 어쨌든 또 작가다 보니까 다 체크를 하거든요.
2: 그렇죠.
0: 지난주에 파키스탄에서 또 귀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키스탄이 네. 101번, 7번째 나라였어요.
2: 와.
0: 되게 많이 다닌 것 같잖아요.
2: 네.
0: 근데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 정도 된대요.
2: 그렇죠, 200개 정도 돼요.

0: 이렇게 맞아. 많이 다녔는데도 이제 반밖에 못 가본 거예요.
1: 와, 100개국?
0: 네.
1: 그러면 지금 딱 생각나는 나라 중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나라가 있을까요?
0: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잖아요.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0: 어떤 그 하나 여행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동물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동물.
0: 그래서 한 여행지로서 답변을 드리면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 들어보셨죠?
1: 갈라파고스 들어봤죠.
0: 와, 거기가 저는 좀 그 부동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섬에 입도를 하면은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지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다니면 여기 이구아나 있고, 왜냐면 섬도 많은데 대부분 무인도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천혜의자연이 잘 보존된 편이어가지고 동물도 많고.
1: 최근에 이제 드리빙 코리아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돌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0: 네, 맞아요.
1: 뭐 유명하고 많이 다니는 곳들이 있긴 한데 거기에서 우리들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니까 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삶이 또 이런 거구나.
0: 네.
2: 오. 야, 어떡해.
1: 감자 하나.
0: 고맙습니다.
1: 한 마시나 나눠 먹읍시다.
0: 네.
1: 오, 잘 익었다, 근데. 맛있어.
0: 소리부터 맛있어.
1: 그 소리. 와. 와, 맛있어. 아, 뜨거워. 그렇죠. 와, 근데, 약간 짠기도 좀 있어요.
3: 아, 와. 고구마는 정말 겨울에 군고구마처럼 딱 쳤어요.
1: 와, 달겠네.
3: 네.
1: 뜨거워.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인가 봐요. 핀란드 사우나에서 감자 고구마를 먹네.
3: 그때까지. 너무 재밌네.
1: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고, 자. 내일도 파이 해봅시다.
4: 달려보시죠.
1: 아, 자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 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계속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일러니 만물을 이로이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모두가 처하난 낮은 곳에 처하노라. 오물이여 가을 물이여 이제 너와 같아지리라. 모든 것 내려놓고 낮은 대로 흘러가리라. 머지않는 저 바다 마지막을 향하여 돌아가는 여편유. 이하여 이하여 의지 없이 정박한 대로다. 저

0: 그러하면 셋째, 사랑하는 막내 코딜리어야, 너는 어찌 말이 없느냐? 어이 그리 수심이 가득한고? 무엇을 보느냐? 뭐가 있느냐?
1: 있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흘러가 버렸어요.
0: 무엇이?
1: 아무것도 아닌 것이.

0: 우리 셋째가 가을을 타는 모양이.
1: 왜 이러기는 외롭지요. 코딜리어 공주님, 그 너무 마담한 마옵시고요. 소신이 공주님 사주팔자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 별자리를 찬찬히 헤아려보건데 본디 관 없는 공주님 사주에 올해에는 그 없던 관이, 아숩던 그 관이 대운에도 세운에도 겹쳐가지고 설라 그것도 정관으로다가 떡하니 들어서 싸우니 인물 좋고 자애롭고 큰 배필을 맞이하실 운세라. 하오나 올해도 어물어물 넘기시오면 앞으로는 연분을 기약하기 어렵네다. 통촉하여
2: 말해보렴무나.
3: 무엇을요?
2: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 네.
2: 내라. 그게 다냐? 더는 할 말이 없어.
3: 없습니다.
2: 없다.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코딜리어야. 내가 네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네가 내 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그저 몇 마디의 말, 따뜻한 언약, 그 말들에 기대어 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 늙은 몸을 너에게 맡기고자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해보렴무나. 어서!

0: 참혹한 말이로다. 칼날 같은 말이로다.
1: 저런 칼날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를 속절없이 피 흘리게 하는 것은 언제나 숨은 칼날입니다.
0: 그만 코딜리아. 내 가슴은 이미 피를 흘린다.
1: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말이 근심을 잊게 하던

0: 되어 이 가슴을 찌르누나. 진실한 코델리어, 지혜로운 코델리어, 누구보다 사랑했던 코델리어, 너는 너의 지혜로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너는 너의 진실로 나의 마지막 꿈을 깨뜨려 늙은이의 마지막 간절한 바람을 짓밟는구나.
1: 아버지!
0: 아버지! 아버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곱고 다정한 그 목소리, 무너진 이 마음을 사납게 물었던 누나. 끝이로다, 끝이로다,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이로다. 가거라, 너의 진실과 함께 너에게 줄 것 아무것도 없나니 없구나, 없구나. 이제 너는 없구나. 없도다, 없도다.

0: 드디어 너의 말이 진실하구나. 너의 말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역심이오. 너는 역심을 품은 반역의 무리.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 나라를 떠나라! 말 믿은 길에 그 후에도 이 나라에 몸을 두어 내 눈에 띈다면 영률로 다스리리라!
1: 멈추소서, 멈추소서, 그 마음을 살피소서. 아는 그저 아닐 뿐 그냥을 거두소서.
0: 누구냐? 내 앞을 막는 자 참하리라. 물러서라! 역적을 두둔하는 자 누구든 참하리라. 물러서라! 물러서라!
2: 어린 것의 마음이 어찌 그리 참혹한가? 연로가 거의 없으신 아버님 면전에서 안조백관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화목맹세고 사허고 고륙상잔 부추기니 귀수 같은 말이로다. 흉측한 시기로다. 짐승같은 마음이요 악독한 저주로다. 검은 마음에 세상은 온통 겁나니 금직도

0: 桥。
1: 그토록 사랑하시던 공주님을 응? 헌신장처럼 내치시다니, 그것도 하루아침에. 임금께서는 양위하야 도성을 떠나셨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하루아침에 어찌 될 일인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 천변만화 인간 세상 산가지나 한번 뽑아보자.

0: 대용일세 대용이야. 그러하나 신통하구나. 너무나도 신통하여 끔찍하구나. 에드먼드, 네가 한번 뽑아볼 테냐?
1: 아버님.
0: 아이, 왜 그리 놀래요?
1: 아닙니다.
0: 그게 뭐냐?
1: 예?
0: 아, 뭔데 그리 급히 감추는 게야?
1: 아무것도 아닙니다.
0: 이리 내라.
1: 아버님.
0: 아, 근데 이 자식이 아까부터 자꾸...
1: 백장나으리.
0: 이놈아, 니놈이 그렇게 아버님 아버님 외워대지 않아도 니놈이 내 자식인 게야. 내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하느니라. 하룻밤 춘정을 못 이겨 잠깐 재미 좀 보았다가 평생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할 줄 누가 알았던고.
1: 송구합니다, 나으리.
0: 무슨 편지야? 대관절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살라.
1: 실은 형님께서, 아니 에드거 도련님께서 보내신 것이온데.
0: 에드거가?
1: 그 내용이 너무도 너무도 참혹하여.
0: 참혹해?
1: 아, 아니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 이것이 형님의, 아니 에드거 도련님의 진심이시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를 시험하시려는 뜻일 터.
0: 이 자식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이리네.
1: 용서하시옵소서. 차라리 이 편지를 품에 안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천하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참 아버님께 아니 나으리께 보여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0: 이 자식이. 에드먼드, 이리 오지 못할까? 에드먼드, 개선지 못할까?

0: 암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여.
1: 코딜리어 걔네 쫓은 것 봐.
0: 그 금이야옥이 하던 애를
1: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붙장나제?
0: 양위한다고 난리친 게 벌써 몇 번째요?
1: 열 번째.
0: 고아니 터블이 아홉 번.
1: 그때마다 무릎 팍고 울고 울고 불고 빌고
0: 대가리를 돌팍이 다 꿍꿍 찧어감사나?
1: 아주 열 번을 채울란가? 싱글싱글하다 그냥. 너 그 꼴을 봐야 쓰겄어?
0: 안 되제. 이참에는
1: 뭔 수를 내야제?
0: 세 살 버릇이 여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든쯤 되면 세 살짝 버릇이 나오는 거이다.
1: 암은 늙으면 애 된다고 안 해?
0: 너무 오냐오냐 못 써. 그게 위하는 게 아니여.
1: 우리가 손발을 잘 맞춰갖고 길을 잘 잡아드려야지.
0: 암은

언제까지 늙은이들의 폭정을 참고 견딜 것이냐. 늙은이들이 틀어쥐고 있는 것은 본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싸레기 한 톨도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 빼앗아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0: 내게로 오너라. 그 일을 의논하자. 내가 깨우기 전까지 아버지가 주무시기만 한다면 그 반은 너의 몫이 될 것이고 이 형의 사랑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다 주더냐? 에드거가 직접 주더냐?
1: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던져놓았습니다.
0: 이 피적은
1: 아닐 것이옵니다. 누군가의 흉계가 분명합니다.
0: 분명히 그놈의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네게 자주 했더냐?
1: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천지는 불이니라 참으로 옳도다. 천지는 어질지 않고 인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니 중도 효도 죄다 말라 빠진 개뼈 따기 같은 소리다.
0: 이 천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가증스럽고 흉악한 놈.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1: 섣불리 일을 그르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흉계요 오해였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하시렵니까? 고정하셨고 우선은 제가 형님을 찾아 만나보겠습니다.
0: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 에드거가.
1: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0: 에드먼드,
1: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진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0: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 아이의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세상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다. 응? 이럴 수는 없어.

0: 기륭하고 폭덕도 나름이오 태양도 제 탓이라 하늘이야 운명이야 애꿎은 헌망마소 제 손으로 푸른 화를 누구를 탓하리오
1: 야! 에드먼드! 여기 어쩐 일이냐?
2: 예, 좀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1: 응? 웬 한숨을 그리시노?
2: 요즘 돌아가는 일이 영 심상치가 않아서요
1: 궁정의 일 말이냐?
2: 그것도 그렇고
1: 뭐 지금 당장이야 어지럽겠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가겠지 언젠가는 닥칠 일 피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코들리오 공주님 일이야 참 안됐다만 지금은 저러셔도 노여움 가라앉고 나면 금방 다시 불러들이실 게다
2: 그래야 할 텐데요 참 어르신들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님도 그렇고
1: 아버님? 아버님이 왜?
2: 근자의 아버님을 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어, 어젯밤에
2: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1: 뭐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지 어, 뭐 별다른 건 없었다
2: 뭐 좀 이상한 기미는 없었고요?
1: 아니 전혀
2: 어찌 이런 일이
1: 속 시원히 말해봐 어서
2: 지금 아버님께서 형님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 나를? 왜? 누가 날 모함이라도 했나?
2: 아무래도 그런 모양입니다
1: 당장 아버님을 만나봐야겠다
2: 아, 아니 됩니다 지금은 어찌나 노하셨는지 이놈의 멱을 당장 따놓겠다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1: 내 멱을 따? 아니 대체 무슨 모함이길래
2: 그게 너무도 참혹한 것이어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1: 아버님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단 말이냐
2: 형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1: 아, 이런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있나
2: 억울하셔도 꼭 참으시고 당장은 아버님 노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숨어 계셔야 합니다
1: 숨다니 어디에 죄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는다는데
2: 제 처소로 가겠십시오 그동안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형님께 아버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죠 아 그리고 밖에 걸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장을 하도록 하세요
1: 무장을?
2: 지금 형님을 지키려는 형님과 저뿐입니다 어서 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1: 곧 소식 전해다오
2: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1: 고맙구나 에드먼드

가만 움직이고 자라나고 번창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 너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속박과 굴레의 염치로도 가두지 못한 욕망 속에서 나 헤드먼드는 태어났다. 서출 천출 서출이라 천출이라 가소로다 가소로다 불이 난 천지여 자연이여 내 어머니여 너는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 헤드먼드 너의 적자 나는 너의 길을 걸으리라. 나는 자라난다 나는 번창한다 누구도 막지 못할 나의 욕망이여 타올라라 되찾으라. 네가 빼앗긴 그 모든 것 불이 난 천지연의 어머니여 나를

0: 이놈 광대야. 예. 오랜만이다.
1: 예.
0: 너 어디 갔다 오느냐?
1: 용궁에요.
0: 용궁?
1: 예.
0: 거짓말하면 너 이놈 회초리 받는다.
1: 아이 진짜예요. 오로지 저 나를 위해서.
0: 날 위해서?
1: 거기밖에 없겠더라고.
0: 뭐가?
1: 아저씨 8번을 짜리.

0: 믿거나 너른 창에 가진 몸을 두 딸에게 누나 주고 좋으라고 등 따먹다 불기짝을 맞았다네. 지혜도 별거 소용, 화를 내도 별거 소용, 울어봐도 별거 소용, 개원해도 별거 소용, 돌이키려 봐도 그쳐도 별거 소용. 이리하여 먼 길이 별무소용이라 별무소용으로 돌아왔답니다. 별무소용 전하!
1: 여봐라!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어! 너 왜 이제야 나오는 게냐?
2: 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1: 아니 지금 저놈이 뭐라고 했느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저런 개 같은 놈이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냉큼오지 못할까?
2: 그 퍽도 버티시네 그려 바빠 죽겠는데.
1: 뭐야? 내 딸은 어디 있어? 왜 나와 보지도 왔는 게냐?
2: 좀 편찮으셔요.
1: 편찮으셔?
2: 예.
1: 너 이놈!
2: 아 자꾸 왜요?
1: 너! 내가 누구냐?
2: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이시지요.
1: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
2: 예.
1: 이런 고얀 놈이 개자식, 호로자식, 근본도 없는 상놈의 자식 같은...
2: 어르신! 우리 부모님은 개도 아니고 오랑 개도 아니고 엄연히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옵시다.
1: 놈이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2: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습니다.
1: 이건 상놈이!
2: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3: 어머님! 이 무슨 소리 아닙니까?
1: 어! 거너리!
3: 하루가 멀다 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분탕질 싸움질에 원망이 사작커 날 아버님은 망령되이 돌보지 않으시니 민망하고 망측하오 어찌하려 이러시오! 저동이로 우루루루루 아버님 수하들이 천지사방 쏘다니며 온가득 폐하단 법서 논밭에 말 달리고 소돼지는 잡아먹고 부녀자 겁탈하고 걸핏하면 갈지라여 귀한 목숨 상쾌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날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못 보겠소 가만

0: 잡혔지.
1: 그대가 과인의 딸이오?
0: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1: 누구든 말에 타오. 내가 누구인지. 리아. 리아? 아니다. 이건 리아 아니다. 리아가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꿈도 아니다. 생시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냐? 내게 말해주리. 나는

0: 리어의 그림자.
1: 그렇구나. 그림자에게도 딸 자식이 있다고 나는 믿었던 게로구나. 부인,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2: 진짓 망령난 듣구시는 것, 그 또한 망령입니다. 부디 본정신을 차리시고 제 진심을 헤아리십시오. 아버님을 모신 단자들의 행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물리치지 못하시겠다면 최소한 그 수를 줄이세요.
1: 이런 악마 같은 것들.
3: 행차를 준비해라. 내 시종들을 불러 모아.
1: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 내 너한테 신세지지 않으마 딸은 하나 더 있으니.
2: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방탕하고 무리하며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지.
1: 늦었구나. 후회해도 늦었구나.
4: 별무 소용이지.
3: 사위, 이건 자네 뜻인가?
5: 아, 전하, 전 아무것도... 무슨 말씀이시온지.
1: 저 배은망덕한 것.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년. 뱃속 검은 중앙한 년.
5: 전하,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1: 거짓말, 거짓말이다. 내 시종들은 명예라는 사람들이야.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지.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그리는 못한다. 니 까진 게 뭘 안다고? 그이들과 나는 한 몸과 같다. 그이들을 모욕하다니. 그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2: 말이 나온 김에 악기를 지어야겠습니다. 보루만으로 수화를 반으로 줄이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1: 다른 길은 없습니다.

0: 나는 이건에게로 가겠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하겠지? 그 애가 미녀의 소행을 안다면 그 더러운 낙가죽을 벗겨놓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나는 되찾겠다. 미녀이 찢어발긴 국왕으로서의 재통을 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늘이여, 부디 내 혼을 붙들어 주소서.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0: 평지를 들고 서둘러 리건에게로 가거라. 100명의 기사, 100명의 짐승,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100명의 칼잡이라.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어물어물 하다가는.
1: 더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오?
0: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달아난단 말입니다.
1: 아이, 설마.
0: 으이구, 이런 걸. 좋겠어요. 속편해서.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꼬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0: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3: How to survive in Korea. Workplace. Step 1. Lunchtime. The most important morning routine is to check today's menu. Food is essential for survival. Memorize today's menu. The highlight of office life. Lunchtime. Rice in the bottom left, soup in the bottom right. The top is for the sides. The saucer and spoon go here. This is the basic layout, but it's a bit odd to switch rice and soup. When you're done, pour the leftovers into the soup bowl. It doesn't look that appetizing, so wait until others are done eating. Step 2. Neng, nep, nenep. These are the most used expressions at work. Choose the most appropriate form. Neng, nep, nenep. Remember that the formal neh can sound a bit stiff. Did you just say yes? Absolutely not acceptable. You want to find the right word for the right occasion. Step 3. Desteria. Desteria is the oasis in the desert. Show them your character. If you're not the diligent type, get a stooky plant. Work is tough. Laugh and the whole world laughs with you. Weep and you weep alone. Stay put, like the stooky that survives in the desert. Hang in there until the end. Of course, you can always quit. You matter more than anything else. Step 4. Survival kit. Every worker needs a survival kit. Survival kit level 1. This position gets the most exposure. Grab one when you need a sugar boost. Always keep a few treats you can offer your co-workers. Survival kit level 2. These are for hunger pangs before and after a meal. You'll need them when you take a coffee break with your office buddies. Survival kit level 3. Trash talking your boss with your soulmate. Did you survive in the workplace? Office romance? Be careful. Even the photocopier knows all the gossip.
4: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5: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6: 김치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6: 와, 맛있겠다!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7: 네.
6: 어떤 게 나 있어요?
7: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0: 삼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0: 그래서 그랬어. 유튜브 보면서 재밌어 보이기도 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래?
2: 화가.
1: 화가.
2: 토끼랑 새 좋아요?
1: 토끼랑 새 그리는 거 좋아해요?
3: 배우요.
1: 자 어떤 왜 이유가 뭐죠?
3: 멋있으니까요.
2: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는 제가 TV에 나왔으면 좋겠고 때문입니다.
1: 지금 나왔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이놈이 내 자식인 게야. 내가 아주 뼈에 사무치게 하느니라. 뿔을 당하면서 할 줄 누가 알았던고.
1: 송구합니다, 나으리.
0: 무슨 편지야? 대관절 무슨 편지길래 그렇게 사색이 돼가지고 살라.
1: 실은 형님께서, 아니 에드거 도련님께서 보내신 것이온데.
0: 에드거가?
1: 그 내용이 너무도 참혹하여.
0: 참혹해?
1: 아, 아니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사옵니다. 어찌 이것이 형님의, 아니 에드거 도련님의 진심이시겠습니까? 이는 필시 저를 시험하시려는 뜻일 터.
0: 이 자식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이리네.
1: 용서하시옵소서. 차라리 이 편지를 품에 안고 저 강물에 뛰어들어 이 천하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참 아버님께 아니 나으리께 보여드릴 수는 없사옵니다.
0: 이 자식이. 아이 에드먼드 이리 오지 못할까. 에드먼드 개선치 못할까.

0: 엄만 해도 제정신이 아니여.
1: 코딜리아 걔네 쫓은 것 봐.
0: 그 금이야옥이 하던 애를
1: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끝장나제?
0: 양위한다고 난리친 게 벌써 몇 번째요?
1: 열 번째!
0: 고아리 터블이 아홉 번.
1: 그때마다 무릎팍 꿇고 울고 불고 빌고
0: 대가리를 돌팍이 다 꿍꿍 찧어감사나?
1: 아주 열 번을 채울란가? 싱글싱글하다 그냥. 너 그 꼴을 봐야 쓰겄어?
0: 안 되제. 이참에는
1: 뭔 수를 내야제?
0: 세 살 버릇이여든 간 것이 아니고 여든쯤 되면 세 살짝 버릇이 나오는 거이다.
1: 암은 늙으면 애 된다고 안 해?
0: 너무 오냐오냐 못 써. 그게 위하는 게 아니여.
1: 우리가 손발을 잘 맞춰갖고 길을 잘 잡아드려야지.
0: 아!

0: 언제까지 늙은이들의 폭정을 참고 견딜 것이냐. 늙은이들이 틀어쥐고 있는 것은 본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한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싸레기 한 톨도. 싸워야 한다. 맞서 싸워 빼앗아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 내게로 오너라. 그 일을 의논하자. 내가 깨우기 전까지 아버지가 주무시기만 한다면 그 반은 너의 몫이 될 것이고 이 형의 사랑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편지를 누가 가져다 주더냐? 에드거가 직접 주더냐?
1: 아닙니다. 누군가 제 방에 던져놓았습니다.
0: 이 피적은
1: 아닐 것이옵니다. 누군가의 흉계가 분명합니다.
0: 분명히 그놈의 것이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네게 자주 했더냐?
1: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 천지는 불이니라 참으로 옳도다. 천지는 어질지 않고 인우는 사람의 본성이 아니니 중도 효도 죄다 말라 빠진 개뼈 따개 같은 소리다.
0: 이 천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 가증스럽고 흉악한 놈.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잡아들여라.
1: 섣불리 일을 그르치시면 아니되옵니다. 이 모든 일이 흉계요 오해였다면 그 뒷감당은 어찌하시렵니까? 고정하셨고 우선은 제가 형님을 찾아 만나보겠습니다.
0: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 에드거가.
1: 저는 형님을 믿습니다.
0: 에드먼드,
1: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진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0: 그래 그렇게 해다오. 그 아이의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세상이 뒤집혀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어.

0: 감사 기륭하모 복덕도 나름이오 태양도 제 탓이라 하늘이야 운명이야 애꿎은 원망마소 제 손으로 푸른 화를 누구를 탓하리오
1: 야! 에드먼드! 여기 어쩐 일이냐?
2: 예, 좀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
1: 응? 웬 한숨을 그리시노?
2: 요즘 돌아가는 일이 영 심상치가 않아서요
1: 궁정의 일 말이냐?
2: 그것도 그렇고
1: 뭐 지금 당장이야 어지럽겠지만 차차 자리를 잡아가겠지 언젠가는 닥칠 일 피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코딜리오 공주님 일이야 참 안됐다만 지금은 저러셔도 노여움 가라앉고 나면 금방 다시 불러들이실 게다
2: 그래야 할 텐데요 참 어르신들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버님도 그렇고
1: 아버님? 아버님이 왜?
2: 근자의 아버님을 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어, 어젯밤에
2: 무슨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1: 뭐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지 어, 뭐 별다른 건 없었다
2: 뭐 좀 이상한 기미는 없었고요?
1: 아니 전혀
2: 어찌 이런 일이
1: 속 시원히 말해봐 어서
2: 지금 아버님께서 형님을 당장 잡아들이라 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 나를? 왜? 누가 날 모함이라도 했나?
2: 아무래도 그런 모양입니다
1: 당장 아버님을 만나봐야겠다
2: 아니 됩니다 지금은 어찌나 노하셨는지 이놈의 멱을 당장 따놓겠다 부들부들 떨고 계십니다
1: 내 멱을 따? 아니 대체 무슨 모함이길래
2: 그게 너무도 참혹한 것이어서 차마 말씀드리기가
1: 아버님이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단 말이냐
2: 형님이 그러실 리 없다고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막무가내로
1: 이런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있나
2: 억울하셔도 꾹 참으시고 당장은 아버님 노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숨어 계셔야 합니다
1: 숨다니 어디에 죄다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찾는다는데
2: 제 처소로 가겠십시오 그동안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형님께 아버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죠 아 그리고 밖에 걸음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무장을 하도록 하세요
1: 무장을?
2: 지금 형님을 지키려는 형님과 저뿐입니다 어서 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1: 곧 소식 전해다오
2: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1: 고맙구나 에드먼드
0: 전지요 불인이라 불인한 전지요 자연이요 내 어머니요 너는 을을 모른다 예도 지도 신도 모른다 너는 다만 움직이고 자라나고 번창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생명 너로 인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속박과 굴레 예의염치로도 가두지 못한 욕망 속에서 나 헤드먼드는 태어났다
2: 서출 천출 서출이라 천출이라
0: 가소로다 가소로다 불이 난 천지여 자연이여 내 어머니여 너는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 에드먼드 너의 적자 나는 너의 길을 걸으리라 나는 자라난다 나는 번창한다 누구도 막지 못할 나의 욕망이여 타올라라 되찾으라 네가 빼앗긴 그 모든 것 불이나 천지연의 어머니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향해 웃어

0: 이놈 광대야. 예. 오랜만이다.
1: 예.
0: 너 어디 갔다 오느냐?
1: 용궁에요.
0: 용궁?
1: 예.
0: 거짓말하면 너 이놈 회초리 받는다.
1: 아이 진짜예요. 오로지 저 나를 위해서.
0: 날 위해서?
1: 거기밖에 없겠더라고.
0: 뭐가?
1: 아저씨 8번일 자리.

0: 기려 바둥 차로 다려봐 서양이로 가라. 이리하여 먼 길이 별무소용이라 별무소용으로 돌아왔답니다. 별무소용 전하.
1: 여봐라, 이리 오너라. 개 아무도 없느냐? 어? 너 왜 이제야 나오는 게냐?
2: 아, 지금 제가 좀 바빠서 나중에.
1: 아니, 지금 저놈이 뭐라고 했느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 저런 개 같은 놈이 저놈이 저럴 수가 있나?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냉큼오지 못할까?
2: 그 퍽도 버티시네 그려 바빠 죽겠는데.
1: 뭐야? 내 딸은 어디 있어? 왜 나와보지도 않는 게냐?
2: 좀 편찮으셔요.
1: 편찮으셔?
2: 예.
1: 너 이놈!
2: 아, 자꾸 왜요?
1: 너! 내가 누구냐?
2: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이시지요.
1: 제가 모시는 분의 아버님?
2: 예.
1: 이런 고얀 놈이, 개자식, 호로자식, 근본도 없는 상놈의 자식 같은...
2: 어르신! 우리 부모님은 개도 아니고 오랑 개도 아니고 엄연히 족보가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옵시다.
1: 이놈이 어디다 눈을 부릅뜨고!
2: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안 참습니다.
1: 이런 상놈이!
0: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버님! 이 무슨 소 아닙니까?
1: 어! 거너리!
0: 하루가 일어나고 분탕질 싸움질에 원망이 사작커 날 아버님은 망령되이 돌보지 않으시니 민망하고 망측하오. 어찌하려 이러시오. 이걸로 우루루루루 저동이로 우루루루루 아버님 수하들이 천지사방 쏘다니며 온갖 은폐하단 법성 눈밭에 말 달리고 소돼지는 잡아먹고 부녀자 겁탈하고 걸핏하면 갈지라여 귀한 목숨 상쾌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날 아버님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못 보겠소. 가만둬.

0: 지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리허가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말하는가? 꿈도 아니다. 생시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구냐? 내게 말해주리.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1: 리어의 그림자.
0: 그렇구나. 그림자에게도 딸 자식이 있다고 나는 믿었던 예로구나. 부인, 조남이 어떻게 되시오?
2: 진짓 망령 난듯 구시는 것, 그 또한 망령입니다. 부디 본정신을 차리시고 제 진심을 헤아리십시오. 아버님을 모신 단자들의 행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당장 물리치지 못하시겠다면 최소한 그 수를 줄이세요.
0: 이런 악마 같은 것들. 행차를 준비해라. 내 시종들을 불러 모아.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 내 너한테 신세지지 않으마 딸은 하나 더 있으니.
2: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자들이 얼마나 난잡하고 방탕하고 무례하며 위아래도 없이 날뛰는지.
0: 늦었구나. 후회해도 늦었구나.
3: 별무 소용이지.
0: 사위, 이건 자네 뜻인가?
4: 아, 전하, 전 아무것도 무슨 말씀이시온지.
0: 저 배은망덕한 것,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년, 뱃속 검은 중악한 년.
4: 전하,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0: 거짓말, 거짓말이다. 내 시종들은 명예라는 사람들이야. 나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평생 생사고락을 함께했지.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그리는 못한다. 니 까진 게 뭘 안다고? 그이들과 나는 한 몸과 같다. 그이들을 모욕하다니. 그건 나를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야.
2: 말이 나온 김에 악기를 지어야겠습니다. 보루만으로 수화를 반으로 줄이세요. 뭐? 다른 길은 없습니다.
0: 다른 길은 없구나. 한 걸음 잘못 디뎌 돌아갈 길 없구나. 되돌릴 수 없구나. 하늘이야 초문이야 어리석은 이 무리를 쪼개어라. 태워라.

나는 이건에게로 가겠다. 그 아이는 나를 위로하겠지? 그 애가 인연의 소행을 안다면 그 더러운 낯가죽을 벗겨놓을 것이다. 두고 봐라. 나는 되찾겠다. 인연이 찢어발긴 국왕으로서의 재통을 이 손으로, 내 힘으로!

0: 하늘이여, 부디 내 혼을 붙들어 주소서. 나는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1: 아! 나는 미치고 싶지

0: 이 편지를 들고 서둘러 리건에게로 가거라. 100명의 기사, 100명의 짐승,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100명의 칼잡이라 싹을 잘라버려 합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1: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오?
0: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모가지가 달아난단 말입니다.
1: 아이 설마.
0: 으이구, 이런 거를. 혹편에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아, 네. 소문의 진원지는 종이 위에 연필로 그려진 수작업 흑백 애니메이션이고요.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약간 좀 미묘하게 오가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한산이 사실 제 방에서 이게 자그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보다가 어느 순간 좀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산이 하루 만에 자랐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산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북한산 쪽에서 지진이 일어야겠지? 근데 그 지진이, 북한산이 지진을 내면서 일어날 일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 지진은 현실일 수도 있고 현실이면서도 현실이 아닌 어떤 것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문의 진원지의 큰 논리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사실은 애니메이션과로 이제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1년 훨씬 넘게 방황을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을 보내고 제대로 된 완성 작품이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 2학년이 올라오고 나서도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보다가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지원을 해봐라.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주면 뭐라도 하지 않을까.
1: 네, 전문사 면접할 때 첫 만남이 있었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드러났겠지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희윤이 한 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프레임 단위가 수상하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수상하다. 특히 이제 뭐 궁금하다라고 많이 할 텐데 그걸 수상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참 재밌는 작업을 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회화랑 이제 그 회화를 확장해서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살짝 바늘을 담갔던 영화 같은 이 세 가지 장르를 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장르들의 시간, 갖고 있는 시간의 성질들이 다르다는 게 되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시간층이 함축되어 있어서 점처럼 보여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현실의 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비슷한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흐르긴 하지만 모든 걸 약간 뒤바꿀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르의 시간의 성질이 이게 꽤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세 장르의 시간의 성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같이 한 군데 담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 소문의 진원지로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순간들 있잖아요. 뭐 가령 햇빛이 떨어지는 순간도 되게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상식적인 일이고 어디까지가 비상식적인 일일까라고 기준을 정해서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기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들에 자주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로 비롯해서 그렇게 좀 구체화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철학적인 질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바보 같은 질문들을 좀 자주 갖고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이상한 책이나 영화들에서 주로 많이 봤고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남긴 어떤 실수의 흔적 같은 거에서도 많이 봤고, 그리고 농담 같은 것에서도 많이 받아요. 방금 한 말처럼 좀 이상한 말들을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비약적인 생각들이 농담으로 다가오게 돼가 되는데, 그런 농담들에서 많이 영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실수 같은 거는 이제 까치가 집을 지었는데 그 밑에 가끔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처음에 그걸 애기들이 장난쳐놓은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까치가 집을 잘못 지어가지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가령 뭐 도로 같은 데서 사람들이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어긋나 있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많이 영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재미를 느끼면서 시선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2: 일상은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것들.
0: 아, 그렇게 포장해 주신다면 넙죽 받겠습니다.
1: 그림 하나하나마다 볼거리가 많은?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이 사실 이제 컷 단위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컷과 컷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작업이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보통의 애니메이션 작품들의 경우 이제 그 컷과 컷이 이제 집합을 이루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이윤 감독의 작품은 이제 그림 하나하나가 그 압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길다고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기가 힘든, 화면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새로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제가 그 기억극장 만들고 나서 4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거의 못 그렸어요. 그릴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림은 안 그렸지만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섬세하고 공을 들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업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럼 어떻게 극복이 되셨나요?
0: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일단 마감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환경이 생기니까 아, 뭐라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림을 혼자 그리다가 그림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혼자 독학으로 배웠는데 꽤 그게 잘 맞아서 졸업작품으로 기억극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졸업을 하게 됐고, 그게 연이 되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국내 대학원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전부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졸업작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한예종 애니메이션과 졸업작품들이 가장 자유롭고 되게 다채롭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님들 출신이 다 한예종 애니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런 대단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들어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학교가 학생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하나하나 길러낸다는 인상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안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계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이제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강,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민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네 살, 만으로 4살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랑 상가에 가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그냥 말한 것 같아요. 하라고 그냥. 처음에는 이제 소리가 별로 안 나고 하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늘날도 조금 있었는데 계속 반복 연습을 하고 그리고 악기랑 더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악기에서 잘 나는 그 소리의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이쪽이랑 이쪽이랑 신나는 부분이야. 왜냐면 이쪽은
0: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이렇게 막 4시간부터 5시간 이렇게까지 못했고 이제 뭐 팔도 조금 아프고 악기를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거랑 또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손가락 같은 데 이렇게 계속 짚어야 되고 반복 연습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고 또 그냥 바이올린 자체가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동네 학원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양소희 선생님한테는 지금 테크닉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강조를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뽑는 게 아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국제 콩쿠르는 이제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 8살 때 한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슬프게도 1라운드에서 떨어져서 다시 9살 때 다시 도전을 해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피콜로 콩쿠르 그리고 벨기에에서 열리는 그리미오 콩쿠르랑 주아이 모차르트 콩쿠르까지 쭉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 매 라운드마다 제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매 라운드마다 거기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피콜로 그 콩쿨이 제 첫 3라운드 콩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때 막 가슴이 그때 막 벅차오르고 막 너무 그때는 진짜 행복했던 순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남는 거는 베토벤이랑 모차르트인데요. 모차르트는 일단 약간 개구쟁이 같은 면에도 있고 또 그러면서 순수하고 또 아름다움 안에 되게 뭐 약간 기쁨, 슬픔, 약간 분노, 약간 즐거움 약간 이런 감정들이 담기면서도 꼭 천사가 들려주는 곡같이 전 느껴지고 베토벤은 청력을 잃으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곡을 작곡을 하셨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이렇게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저한테 진짜 너무나도 자유자재 맞춰주셔서 너무 신나기도 했고 연주장이 아닌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색달랐고 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폭풍 몰아치는 약간 이런 곡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또 약간 테크닉적인 거에서 공학이잖아요. 되게 다른 막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약간 이런 스튜디오 그런 것도 아니고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느낌이 되게 약간 떨리기도 했지만 약간 심장이 막 이렇게 약간 그 흥분? 약간 흥분됐던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한 기교보다는 되게 마음을 담은 약간 선율의 깊이가 되게 느껴졌고 되게 뭔가 음악이 되게 따뜻하고 마음에 되게 와닿는 그리고 되게 그런 선율의 깊이가 되게 약간 깊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모양의 봄은 되게 약간 포근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곡인데 그때 연주했을 때 되게 너무 재밌었기도 했지만 제 외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연주했고 또 그 곡 자체가 너무 따뜻한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물 베레니코프 선생님한테 이제 마크도 받고 그런 겸 이제 바이올리스트 김서연 언니와 함께 이렇게 협연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때 진짜 뭘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배웠고 또 그때 그 언니와 그 파벨 베르코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너무 진짜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지나간 만큼 그때 그 순간은 진짜 제일 인상 깊었고 또 제일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위로와 행복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음악 공부 같은 것도 더 해보고 싶고 좀 더 음악가들의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또 그 나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면서 연주도 해보고 싶어요.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